夏天，我们肩并着肩，聊聊心愿，坐在微风吹过的海边，怀念从前，珍惜眼前，不愿和青春说再见。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 특점, 자원 첨부와 비교 우세에 발붙이고 다원화 고품질적인 양로 수요에 초점을 맞춰 독특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량질의 상품 공급을 풍부히 해 연변을 사람들이 선망하는 건강 양생의 복지, 휴양의 성지로 힘써 구축함으로써 더욱 많은 로인 군체가 연변에 와 품격 있는 생활을 안락하게 누리고 행복한 로년을 즐기도록 흡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일경심양로원에서 선호하여 재활구역 활동실을 둘러보고 입주 규모, 비용 구성, 일상 운영 등 상황을 상세히 묻고 나서 양로원이 지능형 감시 설비를 보급한 데 대해 긍정을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간 양로기구는 양로봉사체계의 중요한 보충으로서 대중의 다양화되고 다층차적인 양로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능화 봉사 수준을 가일층 제고하고 양로봉사에서 지능설비의 보조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하며 실시간 데이터에 의탁해 간호방안을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잠재적 우환을 미리 발견하고 제때에 알려줌으로써 가족이 진정으로 시름 놓고 따뜻함을 느끼며 안심하게 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조치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안전우환을 상시화로 조사 정돈해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철저히 방치해 로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학가도 문화사회구역 상감식 사회구역 양로봉사센터는 주간 돌봄 식사 도우미 및 목욕 도우미, 재활 간호 등이 일체화된 의료 양로 결합

0: 양로봉사센터입니다. 호가복은 센터의 각 구역을 둘러보고 시설 배치, 간호봉사 표준, 식단 영양 배합 등 상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주간 위탁 관리, 단기 위탁 양로 재활 물리 치료 등 봉사를 잘하는 토대 위에 의료 보조 간호, 가정 봉사, 만성 질병 방문 점검 등 주문식 봉사를 혁신적으로 출시해 관할 구역 로인들의 가까운 곳에서의 양로, 편리한 양로, 품격 있는 양로의 현실적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주거형 건강양생업태를 탐색 발전시키고 부대시설을 가일층 보완하며 간호봉사를 최적화하고 지방특색이 짙은 건강양생 특색체험 대상을 더욱 많이 출시해 더욱 많은 외지로인군체가 이곳에 와 비서 및 주거형 양로를 하도록 흡인해야 합니다. 우리시 양로봉사센터 대상은 이미 주체공사 건설을 완성하고 준공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에서 기능 배치, 부대 시설 및 운영 준비 등 상황을 상세히 로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앞당기고 다그치는 것을 견제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서둘러 완성해 대상이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병원의 전체 이전 사업을 동시에 잘 틀어지어 량질의 의료 자원과 양로 봉사의 빈틈없는 연결을 추동해야 하며 양로 더하기 의료, 양로 더하기 문화 관광 등 새 업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로인들의 심신 특징에 적합한 인원 입주, 일상 돌봄 등 상황에 대해 상세히 로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수곤란 인원은 처치가 특수하고 형편이 어려운 바 그들을 섬세히 보살피는 것은 민생보장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생생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밀화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일상 돌봄, 식사 및 일상생활, 건강관리 등 봉사를 세분화하고 보완해 편안하고 쾌적하며 따뜻하고 조화로운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특수곤란 인원들이 적절한 안치 및 정성어린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의 협동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들의 양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고 귀속감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의 거주적합지수를 안정적으로 제고하며 인구 유입을 효과적으로 흡인하는 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각 현 시와 각 관련 부문은 연변에서의 휴양 대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견인으로 삼고 현지의 자원 천부에 립각해 특색 우세를 깊이 발굴해야 하며 상품 공급을 해야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소비 시나리오를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비서, 삼림, 풍경구와 명소, 의료기구, 변경마을 등이 양로기구와 협력하도록 추동하고 1년에 비서 건강양생, 중의약 건강양생, 향촌 건강양생, 온천 건강양생 등 업태 상품을 개발해 주거형 건강양생 브랜드의 식별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선전과 고객 유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중점 관광객 원천지를 정밀하게 겨냥하고 현지의 로인 관련 단체 및 대형 여행사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삼림 건강양생, 민속체험형 관광 등 우수 로선을 정밀하게 추천해 더욱 많은 로인 군체가 연변에 모여 연변을 마음껏 유람하고 연변에서 즐겁게 거주하도록 흡인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원길보,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 조직 속 관련 부문 및 시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육 사업에 제따라 7월 6일 시당위 부속이며 시장인 김봉은 정확한 정적관 수립, 실무와 책임으로 고품질 발전의 답안지를 써내려가야를 주제로 정부계통 당원 간부들에게 전문 당수업을 강의했습니다. 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가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론술을 발표해 새 로정에서 당원 간부들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준칙을 마련해줬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난관을 돌파하고 질적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으며 개혁과 발전, 안정을 위한 과업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 및 실천하는 중대한 의의와

0: 현실적 절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의 복지를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로 삼아 네 가지 기층 진입 사업 방법을 깊이 실천하며 민심을 듣고 민정을 살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고품질 발전을 통해 고품질 생활을 창조하고 현대화 건설 성과가 더 공평하게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리념을 기준으로 고품질 발전 요구를 척도로 삼아 발전과 안전, 발전과 환경 보호, 발전과 민생의 관계를 잘 조율해 경제의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성장량을 함께 실현해야 합니다. 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정적관으로 발전 실천을 이끌어야 합니다. 공업 강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식품, 담배, 장비 제조 등 우세 산업의 산업 사슬을 연장하고 승격하며 신에너지와 신소재, 전자정보, 생물세포 등 신흥 산업을 중심으로 중대 대상을 추진해 미래 발전의 주도권을 선점해야 합니다. 또 인공지능과 생명과학, 수소에너지, 에너지 저장 등 미래 산업을 적극 배치해 현대 산업 체계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인민 중심 발전 사상을 실천해 해마다 중점 민생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취업 우선 정책을 세밀하게 시행하며 대학 졸업생과 농민공, 제대 군인, 도시 취약계층 등 중점 군체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서부 지역 의무교육 확대와 질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현역 의료 공동체 건설을 심화하며 전민을 포괄하고 도시 농촌을 아우르는 다층 사회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교육과 의료, 양로 주택 등 군중들이 절실히 반하는 분야에 재정을 더욱 집중해 정부의 절약으로 인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민의 도시를 인민이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시 리념을 견지해 연길 녹화 미화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고 유원지와 소형 공원 건설, 도시 갱신, 낡은 소구역 개조,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막힌 도로 연결, 오염 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관광하기 좋은 현대화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함께 추진하고 금융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민생 보장과 사회 안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새 시대 풍교 경험을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갈등 분쟁의 다원적 해결 기제를 보완하고 각종 위법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안전 생산 책임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고표준 농경지 건설을 다그쳐 경작지 보호와 식량 안전의 최저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최적화하며 엄격한 기조를 견지해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으며 부패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체계를 일체화해 추진해야 합니다. 주황파랑 규정과 실시세칙 정신을 엄격히 관철하고 사품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으며 당성, 당풍, 당규를 교육을 심화해 당원 간부들이 경외심을 갖고 최저선을 지키도록 이끌어 실무성
1: 열차를 여러 편 증편 운행하며 장춘과 도문북을 오가는 일반 열차도 임시 증편됩니다. 연결차보다는 또 가격의 안내 표지와 자원봉사 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실과 승하차 동선을 최적화해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운수가 끝나면 모든 临시 증편 열차는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결차무단 여객 운수 마케팅과 공정사 최교의 속에 의하면 여름철 운수 기간에는 하루 한 차례 운행도 조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열차 운행 시간과 잔여 좌석은 여객 수요와 선로 운행 상황 등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됩니다. 临시 증편 열차의 구체적인 운행편과 시간은 중국철도 12306 앱과 공식 홈페이지 가격의 현장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촌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도라지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산새들 노랫소리 님 소식 전하면 옥색 치마 옷고름 향기로 물젖네. 바람에 하늘하늘 님 그려 춤추는 한 송이 도라지 수줍은 도라지. 에헤 에헤요 에헤 에헤요.

김영식 작사, 네, 폭우, 폭염 등 이상 기후는 엘니뇨 때문일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국가 기상부는 일전에 적도 중동태평양이 이미 5월에 엘니뇨 상태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강한 엘니뇨 사건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남방은 여러 차례 폭우가 내렸는데 이것은 엘니뇨의 영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할까요? 네, 비교적 긴 시간 척도로 볼때전 세계의 빠른 온난화와 엘니뇨의 발전으로 인해 대기의 수분 함량이 증가했고, 이는 우리나라 홍수기 폭우 사건 발생에 기후 배경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국가기상부 수석예보원 전려연은 앞서 현재 적도 중동태평양의 해양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5월에 엘니뇨 상태에 접어들어 열대 대기가 해양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강화에 유리하고, 남방 강수량의 증가에 수증기 조건을 창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강수 과정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엘니뇨는 하나의 배경 조건을 제공할 뿐 실제 날씨와 기후 특성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초강력 엘니뇨가 나타난 2016년을 예로 들면 그해 5월 우리나라 장강과 이남 지역은 강수량이 비교적 많았고 남방 지역에서는 올해와 유사한 강수 과정이 7차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016년 5월 경진기 강수량이 전반적으로 비교적 적었습니다. 앞서 1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전 세계 고온을 초래했다는 등의 관련 주제가 주목을 받았는데, 엘니뇨 사건이 고온을 초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전려연은 엘니뇨의 발생은 특정 지역 해온의 광범위한 온난화를 동반하고 거대한 열이 바다에서 대기로

줄줄이면서 우리 생활 환경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온난화가 지구 온난화와 겹치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이는 고온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며 심지어 더 일찍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엘니뇨의 온난화 효과는 종종 지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흔히 이듬해의 정점에 달합니다. 의뢰하면 2015년에 초강력 엘니뇨 현상이 발생한 후 전 세계 평균 기온의 역사적 기록은 2016년에 깨지었습니다. 2023년에 엘니뇨 사건이 발생한 후 2024년에 전 세계 평균 지표 기온이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지구가 고온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관련 위험이 현저히 상승하고 있다고 전려현은 말했습니다. 네, 척추는 인체의 중축 지지대로서 체중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과 전반적인 운동 기능도 유지. 시큰거림은 목, 어깨, 허리 등 근육에 과도한 손상을 나타냅니다. 경직은 아침에 일어난 후 몸에 경직되고 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 인체의 노화는 왕왕 가장 먼저 척추에서 나타납니다. 방사통은 방사성 신경 통증을 말하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저림은 피부 감각이 감퇴되는 것인데 발을 담글 때 두 다리의 랭렬함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둔감함은 손발이 잘 움직이지 않고 물건을 쥐면 쉽게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입니다. 북경대학 인민병원 척추외과 조임이사 류혜영은 규칙적인 부하 운동을 지속하면 골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빠르게 걷기, 태극권, 팔금단, 한 다리로 서는 것은 모두 권장되는 안전한 운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고 매주 최소 5일 유지하면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허리를 굽히거나 발가락을 만지는 등 큰 굽힘과 스트레칭 동작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연습해야 뼈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에 자주 나타나는 배탈,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네, 기온이 올라가면서 민물가재, 생염, 무침 등 여름철 음식이 식탁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급성 위장염, 식중독 등도 발병률이 높은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은 식인성 질병의 발병률이 높은 계절이므로 식품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병이 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사실 식품 매개 질병을 말하는데 이는 병원성 요인이 있는 음식이나 음용수의 섭취로 인해 발생합니다. 식중독은 비교적 흔한 식인성 질병입니다. 전문가는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아 세균 등 미생물의 번식 속도가 빨라져 음식이 쉽게 부패하고 변질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여름철 식인성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름에는 다음 몇 가지 음식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조리거나 무친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대부분 직접 섭취하며 일반적으로 먹기 전에 고온에서 가열하지 않습니다. 만약 생산 또는 판매 과정에서 오염되면 병원성 미생물이 직접 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해산물 생식입니다. 해산물에는 장염, 비부려균과 같은 병원성 세균이 있을 수 있고 생염, 주체 등 가공 방식으로는 병원체를 소멸하기 쉽습니다. 셋째, 자른 과일입니다. 과일은 자른 후 천연 보호 장벽을 잃는데
과일들은

당도가 높고 수분이 충족해 고온 환경에서 세균이 대량으로 번식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림 케이크와 신선한 우유류 제품입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 북경우이병원 소화센터 부임의사 라효아는 크림 케이크의 성분은 주로 달걀, 우유, 물, 설탕인데 이 몇 가지 성분은 세균의 완벽한 배양기이므로 여름에 크림 케이크를 제때 먹지 않고 너무 오래 보관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새겨드려야 될 말들인데요. 가장 높은 경지는 침묵, 가장 귀한 재산은 평화, 가장 훌륭한 품성은 신뢰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강한 능력은 인내이며 가장 깊은 지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말이 많을 때, 가장 버려야 할 태도는 불평,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과시, 가장 얕은 지식은 자만, 가장 나쁜 버릇은 충동이라고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알아두면 우리 생활 속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을까라고 자신을 탓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진로가 재능보다 중요합니다. 똑같은 볼펜이지만 메모지에 쓰면 낙서가 되고 일기장에 쓰면 일기가 되며 원고지에 쓰면 대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쏟은 사람입니다.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칭찬이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칭찬 한마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힘드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칭찬을 하려면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네, 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머니나 이 가족들한테 칭찬을 하려면 왠지 쑥스러워지고 조금 그런 데가 있는데요. 오늘부터라도 칭찬을 더 많이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내 가족부터 칭찬하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뭔가 더 공허함만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면 행복한 일상이 내 삶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욕심을 부리기에 앞서 먼저 나는 그래도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키워야겠습니다.

오늘도 청소나기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긍정적인 면, 밝은 면,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느끼길 바라는데요. 먼 길은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지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쌓이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런 글은 혼자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글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시간대면 늘 여러분들께 엔돌핀이 돈든 그런 글귀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감사를 할 줄 아는 하루, 그런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송선아였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졸광입니다. 한낮에 찌는 듯한 햇볕,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그리고 어느새 익숙해진 에어컨 바람과 차가운 음료수. 더운 여름을 버텨내기 위한 내 익숙한 일상들이지만 막상 우리의 몸은 식욕 부진, 불면, 설사 등 불편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무더위와 습기가 뒤섞인 여름은 우리 인체의 기혈과 장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절인데요. 어떻게 해야 무리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길시 명주 중이 진료소의 네, 김명주 중이와 함께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길시 명주중이진료소의 네, 김명주 네,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네,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야 할지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름철 양생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예. 확실히 여름입니다.
0: 네.
3: 우리 인생에도 여름이 있겠지만은
0: 네.
3: 우리 그 현재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무더운 여름날.
0: 네.
3: 우리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현재 그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3: 특히 그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비교적 많은 비례를 차지하고 또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 중에서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긴 하루를 어떻게 누구랑 보낼까?
0: 네.
3: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아주 많은 분들이 특히 남녀로서를 불문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롯되는 심리 건강 문제.
1: 네.
0: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 어느 나라 가도 누가 하고 말할 사람 없다.
1: 네.
0: 누구 하나 뭐 문자 하나 아니면 전화해준 사람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건강이랄 때는 이 몸의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겠지만은 심리적인 건강 역시 중요하다.
1: 네.
0: 예, 그럼 우리가 또 나라 보게 되면은 이 여름에는 잘 흐르는 물처럼, 물도 여름에 얼마나 잘 흐릅니까?
1: 네.
0: 그러니까 물이 잘 흐르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지 말자.
1: 네.
0: 집안에만 난 온종일 개피는 습관이 있다.
1: 네.
0: 봄이든 여름이든 가리든 겨울이든지 안에 별로 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 네.
0: 여름철만큼은 가만히 있기보다는 가만히 있지 말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더 가지는 자체가 우리 건강에는 더 좋지 않겠는가.
1: 네.
0: 그리고 지금 보시려면은 이 60% 되는 이상 분들이 근심 사항이 바로 그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지금 많이 보이게 되는 뭐 혈압, 혈지, 혈당. 매일마다 뭐 혈압이 얼만가.
1: 네.
0: 수첩이 적어가며.
1: 네.
0: 하루에 몇 번씩 체크하는 사람. 신경성 고혈압. 얼마나 많습니까?
1: 네.
0: 혈압만 체크합니까?
1: 네.
0: 또 그 혈당도 혈당. 역시 체크하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체중을 체크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가 그 숫자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중에서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고 어렵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좋은데 적당히 알아두기.
1: 네.
0: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평균 생활 지출에서 건강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 비례가 점점 그 많아지고 있는 상황.
1: 네.
0: 옛날에는 우리가 뭐 밥 먹기가 바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지금은 약 먹기가 바쁘다.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1: 네.
0: 하기에 우리가 그 제착하는 것은 아플 때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나마 덜 아플 때
1: 네.
0: 아니면 아프지 않을 때 그 젊을 때
1: 네.
0: 미루살이 예방을 하자. 결국 우리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방은 최선이 복원이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금방 그 양생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양생이란 것은 그 하늘말 지역입니다.
1: 네.
0: 그럼 우리 그 이 보편화되는 집집마다 지금 자가용이 얼마나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럼 우리가 이 자가용을 보양을 하듯이 우리 건강은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근데 초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 건강이 건강과 생활 질량이 떨어지지 않게끔 평시부터 맞는 선택과 노력을 할까? 하나는 그 여름이면 여름이라는 계절에 맞게 그 나이 그 생활과 음식 생활 운동을 달리하고
1: 네.
0: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체질에 알맞은 건강법으로서 질량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여름에는 먹는 것도 가을하고는 좀 다르게 겨울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운동도 좋겠지만은 여름만큼은 더우니까 조금 운동을 어느 정도는 적당히 하는 것도 우리 건강관리는 더 좋지 않겠는가.
1: 네.
0: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계절에 따라서 뭐 신체검사를 하는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어느 장기 위주로서 신체검사를 조금 더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1: 네.
0: 당연히 심장.
1: 아, 심장.
0: 예.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중이중약을 적당히 이용해서 몸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 네.
0: 이 정신과 감정, 심리 건강의 문제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이 그 우울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화가 많다거나 표시 자기 감정과 감정의 기복이 좀 과하다거나 이것도 하나의 그 우리 건강을 그 건강에 영향 주는 사항으로 생각되고 또 우리가 다른 가지는 그 과로입니다.
1: 네, 과로.
0: 나는 체질이 약한데 운동을 과하게 한다. 아니면 나는 건강한데 운동량이 너무 없다.
1: 네.
0: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인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특히 지금은 여름철이니까 어떤 분들은 그 혈압만 높은 것이 아니라 심률도 빠른 것입니다. 아, 심률이가 나는 85 이상이다, 104다. 내가 심률이 빠른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좋겠습니까?
1: 네.
0: 그리고 모든 것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나한테 그 알맞는 것이 중요하다.
1: 네.
0: 우리가 음식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첫째는 내가 무슨 음식이 좋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누구한테 좋대서 꼭 나한테 좋다고는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주 많은 건강과 연관된 정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속에서 나만의 건강법만 내가 찾을까? 그 제일 중요한 상도 하나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 네.
0: 나의 체질이가 과연 열이 많은 체질인가? 나는 더운 데서 불편한가? 나는 좀 시원한 것이 더 편한가?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 할 때는 우리가 그 열 많은 음식을 많이 선택할 때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
1: 네.
0: 그리고

0: 그리고 요리만한 사람이가 시원한 음식을 자주 선택한다 할 때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속이 냉하지 않습니까? 아, 위가 차갑다. 아니, 나는 여름이라 할지라도 그 겨울철 등산복에서 아니면 그 두꺼운 옷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네. 이렇게 추워하는 분들이가 항상 그 찬 음식을 선호한다 때는 독이 되는 것이고, 추워하는 분들이가 더운 음식을 항상 가까이 한다 때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건강을 볼 때, 우리 건강에 대한 단순하게 뭐 좋은 보약이거나 보험품도 우리가 필수겠지만은 결국 그 아껴 쓰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1: 네.
0: 위를 아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적당히 선택하는 것.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핸드폰에서 지금 혐처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눈을 아껴서 아무리 흥미진진한 그 내용이라 할지라도 핸드폰과 항상 거리두는 생각을 하기. 그리고 좋을수록 우리가 그 항상 거리두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네.
0: 하기에 우리가 그 건강이랄 때는 뭐 건강할 때 몸을 아껴 쓰는 것.
1: 네.
0: 그리고 몸을 아껴 쓰는 것도 일종 최선이고, 마치 우리가 그 가늘게 흐르는 물이 오래오래 잘 흐르듯이,
1: 네.
0: 좋은 건강에 알맞은 생활 습관은 약이 될 것이고, 또 불량한 생활 습관은 독이 되면서 건강의 질이 쉽게 깨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하기에 우리가 그 여름에 알맞은 건강법이 그 중점이 있다면은 결국 하나는 아껴 쓰는 것이다.
1: 네.
0: 그리고 더울지라도 위를 아껴서 찬 것을 시원한 것을 우리가 항상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그 챙겨 드시기.
1: 네.
0: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중요적으로 볼 때는 병은 어떤 데서 챙긴다 했습니까? 병은 과한 데서 챙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여름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 중의학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 냄새가 젊든 아니면 냄새가 많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여름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 네.
0: 특히 제가 그 좀 이따가 그 하룸으로 왕창하는데 제가 보시는 분이니까 년세가 얼마겠습니까? 93세.
1: 네.
0: 저희 환자분 중에서는 제일 그 년세가 많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1: 네.
0: 근데 93세 되는 남성 노인분한테 여름이 잘 흐르는 이 시기에 내 몸에서의 혈액도 빨간물도 잘 흐르게끔 내가 뭔가를 해줄 것이 없는가? 네, 하기에 저는 이 여름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타이밍,
1: 네.
0: 치료를 우리가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특히 그 심장과 연관된 치료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타이밍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1: 네, 그래요. 방금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심장에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0: 네,
1: 이는 어떤 원리에서 비롯된 말일까요?
0: 네. 우리 그 중의학적인 그 건강을 챙기는 길에서 그 초점은 흐름을 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시대에 뭐 발맞춰라.
1: 네.
0: 예, 그리고 누군가 나를 체질도 역시 특점이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이 중의에서는 항상 음양이다, 어행이다, 그 좀 알아도 듣지 못할 이런 명사들 많이 그 들을 것이 아닙니까?
1: 네.
0: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어행.
1: 네.
0: 그 목이라는 나무 목자인 것입니다.
1: 네.
0: 이 목이라는 것은 뭔가 밑으로부터 우러 올라오는 현상이네. 그리고 우리 중에서 볼 때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목에 비유하고 내당단계 중에서 간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사계절에서는 1년의 시작인 그 봄을 간하고 용화시키고 목하고 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거의 비슷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간이거나 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1: 네.
0: 현상이 거의 비슷한, 특히 그 에너지가 제일 넘쳐 흐르는,
1: 네.
0: 아니면 1년 중에서 제일 더운,
1: 네.
0: 아니면 하루 중에서 제일 더운 낮이거나,
1: 네.
0: 아니면 그 인생에서 말하면 젊은 사람, 얼마나 활기찬 여름이라는 그 계절과 상응합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서 제일 더운 이 여름철을 내상당기 중에서는 제일 활발한, 누구도 간이 움직이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콩팥지가
1: 네.
0: 그 흐르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심장만큼은 우리가 혈압기를 통해서
1: 네.
0: 심률을 체크할 수 있고
1: 네.
0: 또 내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잠을 잘 자지 못했을 때 아니면 그 뭔가 그 좀 심정이 불편할 때
1: 네.
0: 우리가 내 심장이 두근닥거리는 소리만큼은 내가 느낄 수 있다. 그 느낌을 아는 것이가 동력이 없이 양기 활발 상태가 그 확실하지 않고서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가 그 여름에 더우니까 내장장기 중에서 제일 활발한 심장에 대한 중심을 돌린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금방 그 이 더울 때다.

0: 그래요. 여름철이면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게 되지만, 네, 어떤 분들은 흠뻑 젖은 듯이 땀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예. 결국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라는 덥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름이니까 심장에 대한 중심을 돌리자.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은 여름철에 발동기에 대한 부양을 좀더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화재가 나는 것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철에 원래 덥다 발동기랑 부담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여름철이 더우니까 많은 분들이 뭘 사용합니까? 에어컨.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에어컨 켜는 것도 역시 발동기에 대한 고험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과부하된 상태에서 접촉사가 발생했다. 그러면 화재가 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땀이랄 때는 왜 나는가? 결국 더워서 나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어디 가서 스피를 누워하고 있는데 더우니까 저도 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땀이 난 데서 땀을 거두는 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내가 땀이 난다, 내가 햇빛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약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냥 선선한 지하에, 아니면 선선한 환경에 내가 자리만 바꿔줘도, 환경만 바꿔줘도 이 땀을 거두는 데는 결국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땀이 왜서 나는가? 하나는 더워서 난다. 그럼 우리가 중요적으로 땀이라는 현상을 놓고 볼 때, 중에서 땀을 이해할 때는 첫째, 양이 음에 가해지면 땀이라 씁니다. 그러면 양이란 거는 일종 에너지, 활발한 에너지. 활발한 에너지를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열이거나 화거나 불로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이나 화나 불이나 무슨 뜻도 있습니까? 열은 가볍기 때문에 항상 우러올리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음이랄 때는 이 읍, 음혈지기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혈액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게가 있다. 중력이 있다.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여름철이니까 몸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라지 상태, 맥살이 안 나는 상태. 특히 언제? 지금은 오후 2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중에서 제일 맥살이 안날 때가 바로 여름철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시간인 것입니다.
0: 그렇죠.
1: 내가 더우니까 어떻습니까? 땀이 나는 자체가 몸에는 기혈이 수평한 데가 위로 다리에 맥이 실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가 땀이랄 때는 마치 가마에 불을 지피는데, 가마에 물을 불로 끓이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수증기가 김이 날 것이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내가 불이 약하고 가마에 물이 많게 되면 이 기미가 늦게 날 것이고, 불길이 센데 가마에 물이 적게 되면 기미가 수증기가 빨리 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조금만 더워도 땀이 난다. 왜 그렇겠습니까? 속이 여름하는데 잠을 잘 자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비늘이 상태라든가 위가 나빠서 평시에 음식에 대한 흡수가 좀 약하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이 현상이가 불길은 센데 물이 적은 이 현상에 비교되면서 땀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0: 그렇군요. 땀은 심장의 액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땀을 많이 흘리면 심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1: 우리 평시에 많은 분들은 설사할 만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설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맥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보이는 형태를 가진 변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 같이 뺑소니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땀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상입니다. 땀이라는 것은 물이니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땀이랄 때는 피부 고층에서는 땀이고, 피부 안에서는 결국 혈액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 볼 때는 혈액은 누가 거느리고 주요하게 용도를 하고 있는가? 결국 심장인 것입니다. 심장에서 혈맥을 주관한다.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기도 역시 빠지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심장은 여름이다. 땀이 왜 나는가? 여름에 더워서 난다. 그러면 우리가 땀을 통해서 기가 빠지는데, 이 기가 어디서 위주로 나오겠습니까? 심장의 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0: 그래요. 여름철이면 또 몸매를 드러내는 예쁜 옷을 입고 싶어서

0: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네,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무작정 단식을 하거나 단일한 음식을 먹으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이어트 할 때에는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까?
1: 예, 이렇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든 아니면 그러니까 그이 생활에서든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그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0: 네.
1: 아니까 어디에 놀러 가는데 아니면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문을 두드렸다. 근데 주인이 없다.
0: 네.
1: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결국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0: 그렇죠.
1: 아, 근데 내가 문을 두드렸는데 아주 약하게 두드렸다. 근데 주인이 있으니까 약한 노크 소리도 인사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하는데 언제 하는 것이가 제일 바람직한가? 바로
0: 네.
1: 지금 이 시점인 것입니다.
0: 아, 네.
1: 우리가 그 다이어트, 왜서 다이어트 하겠습니까? 싫으니까.
0: 네.
1: 왜서 다이어트 하겠습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뭐가 유행입니까? 나는 몸에 습이 많다. 해 가서 이빨 자국이 있다. 나는 항상 피곤하다. 맥살 나지 않는다.
0: 네.
1: 머리도 무겁고 몸도 무겁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자꾸 찌는갔다. 자꾸 매일마다 그 체중을 체크하는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스다.
0: 그렇죠.
1: 예,
0: 네.
1: 그러니까 이 여름철에 다이어트 하는 것이가 때는 잘 만났네. 근데 때를 잘 만났는데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특히 지금 많은 그 여성분들이 여름철이라서 뭐 오이도 많고 도마도 많고 채소도 많다. 그러니까 주식 먹지 않고 오이다 도마도다. 그럼 우리 그 여러 가지 체질 중에서 어떤 체질에는 그 평소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체질이 있습니다.
0: 네.
1: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난다 할때 결국 어디가 약해서? 심장이 약해서 자꾸 땀이 나는 것입니다.
0: 네.
1: 그러면 우리 중에서 그 사당체질 중에서 심장이 약한 소민, 그리고 심장 앞에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0: 네.
1: 우리가 위치상에서도 아니면 조직 해부학적으로도 아주 가까운데 심장이 약하면 폐가 튼튼할 리 있겠습니까? 폐가 약한 대어민.
0: 네.
1: 우리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 음식을 열심히 많이 먹는데 시리지 않습니다.
0: 네.
1: 왜서 시리지 않겠습니까? 심장에 열이 많아서. 심장이 열이 많다 보니까 지방 자체가 몸에서 이 다이온소돼서 겨버려서 가라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장이 약한 소민이거나 폐가 약한 대어민들이 시려지기 쉬운 것입니다.
0: 네.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다이어트 하는데 이뼈 자체가 굵은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런 분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다이어트 한다 할지라도 성적이 잘 아물아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다이어트 하더라도 건강하게 하자.
0: 네.
1: 어떤 분들은 나는 주식을 먹지 않는다.
0: 네.
1: 어깨니를 굶는다. 당연히 굶는 데는 손수겠죠. 먹지
0: 네.
1: 않아도 되겠죠. 근데 몸에 살은 까지는지 몰라도 맥이 나지 않고 피부의 탄성이 떨어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할 때는 이 생리 주기가 그 이상해지거나 생리량이 줄어들거나 과하게 많아지는 여러 가지 불량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이어트라는 육체적인 몸이 그 관리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민족기능 향상에도 같이 주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하는데 그 초점이 이렇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 근데
0: 네.
1: 그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하는데 이제 그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0: 네.
1: 어떤 분들은 밥은 먹지 않고 오이하고 도마도만 먹는 것입니다.
0: 네.
1: 내가 오이하고 도마도만 먹어도 끼니는 때울 수 있고 배고픔은 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0: 네.
1: 잠도 잘수 있고.
0: 네.
1: 근데 관건이 무엇인가? 사상 체질 중에서 심장이거나 폐가 약한 그 음성 체질 분들이 몸이 시려지기 쉬운데
0: 네.
1: 심장이 약한 분들이 위가 차갑지 않겠습니까?
0: 네.
1: 위가 차가운데 오이와 도마도가 성질이 차갑습니까? 아니면 따뜻합니까?
0: 찬 음식.
1: 수분이 많으니까.
0: 그렇죠.
1: 예, 차갑지 않습니까?
0: 네.
1: 내가 차가운 위를 가진 사람이 찬 음식 위주로서 내가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다.
0: 네.
1: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은 역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저녁에 7시 후에 늦은 시간에 배가 고파나니까 쌀쌀해나니까 또 도마도다 오이다 동원시킨다.
0: 네.
1: 그러면 저녁에 먹은 음식 우리가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먹은 음식물은 그 중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하복부로 향할 것이 아닙니까?
0: 네.
1: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대장에 낭종이거나 아니면 자궁에 혹이거나
0: 네.
1: 여러 가지 이상 반응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오늘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여러 가지 그 건강법을 뭐 좋다는 것 먹고 좋다는 운동을 결합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나를 알다. 내 체질이가 심장이 열이 많은 소형인가? 아니면 심장이 냉이 많은 아니면 신장

0: 약한 소음인가 아니면 폐가 약해서 지방에 대한 분해를 잘 하지 못하는 대음인가
1: 네.
0: 자기 자신을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그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제 생각에는 차가운 음식으로서 자꾸 동원하지 맙시다. 예,
1: 네.
0: 그것보다는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아침마다 생강을 조금씩 그 간식처럼 먹기.
1: 네.
0: 얼마나 간단합니까?
1: 네.
0: 생각할 때는 성질이 따뜻합니까? 따갑습니까?
1: 따뜻한
0: 따뜻,
1: 음식이죠. 네.
0: 맵지 않습니까?
1: 네.
0: 아, 맵겠다. 그리고 생강을 먹을 때 조금 그 꿀에다가 이 찍어서 먹는다. 그러면 매운맛하고 단맛이 꿀이 한데 결합해 두면은 단맛으로서는 위를 붙여가지고 매운맛으로 통해서는 지방을 분해하고
1: 네.
0: 이것이 비교적 안전한 다이어트. 그리고 우리가 그 오곡. 주식을 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우리 오곡이랄 때는
1: 네.
0: 우리가 양식이라 할 때는 쌀이랄 때는 하나는 종자고 씨앗이다. 씨앗은 뭐가 있습니까? 향미력이 있다.
1: 네.
0: 우리가 얼거나 도마도를 다시 심게 되면 결국 썩을 것이 아닙니까? 향미력을 너무 우리가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는데 입살만큼은 하나는 햇빛을 통한다. 내 몸의 그 양기를 바른 에너지를 바로바로 그 신선하게 심어줄 수 있는 필요한 선택이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잡곡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난 강조라서 항상 잡곡만을 먹는다. 이 밥을 항상 그를 두고 있다. 잡곡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햇빛을 통합니까? 입자는 햇빛을 통하는 것입니다. 양기를 우리가 보통한 데는 입자만큼 평범한 선택이 없는 것이다. 평범하지만은 우리가 꼭 홀수에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하는데 내가 건강하게 하자. 몸이 차가운 분이가, 위가 차가운 분이가, 심장이 강하지 못한 분이가 항상 차가운 음식을 동원해서 이 다이어트 한다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양적인 변화로부터 질적인 변화. 그리고 몸의 그 차가운 냉동이가 많이 개폐되게 되면은 차가우면 어떻습니까? 한때 움키지 않습니까? 더우면 어떻습니까? 흩어지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 우리가 그 열이 많은 사람, 심장 열이 많은 사람이가 혈압이 높은 사람이가 더운 성질이 술을 자꾸 드신다 때는 뭐가 막아집니까? 겨울이 빼서 흩어지니까. 겨울이란 것은 모으는 일이지 않습니까? 모으고 저장하고 남기는 일인데 자꾸 열이 많은 사람이가 더운 음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흩어지면서 여름에 땀이 나는 건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열이니까 자꾸 흩어진다. 주위로. 덮이니까. 하기에 저는 그이 다이어트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귀띔하고 싶은 것은 언젠가 제가 어느 환자 집에 왕진했었는데 그분이가 뭘 드시고 있겠습니까? 식초.
1: 식초.
0: 식초가 뭐 혈질을 낮춘다, 피를 맑게 한다고 하면서 이 식초를 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식후 맛이 나는 음식 아니면 식후 맛이 나는 지금 그 살구. 식후 맛은 내가 생각만 해도 입안에 뭐가 생깁니까? 타액. 예. 타액 자체가 촉촉합니까? 아니면 마른 것입니까? 초토함은 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식초의 식후 맛을 빈속에 드신다 할 때, 아무리 혈질을 낮춘다 할지라도 빈속에 드신다 할 때, 이 식후 맛을 우리가 적당히 선택해야 되면 소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위산이가 무슨 맛이겠습니까? 결국 식후 맛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데 잘못된 습관이라면 이것은 시간일수록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귀띔해 주는 것입니다.
1: 네, 그래요.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고 낮에는 또 오히려 힘이 없고 졸린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면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낮이니까 해가 길지 않습니까? 해가 기니까 하나는 늦게 잘수 있다. 우리 겨울철이라면 해가 보통 4시 다 지면 우두구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여름철이니까 7시라도 환하네. 더우니까 늦게 자겠네. 그리고 우리가 그 장기적으로 볼때이 북방보다는 남방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 늦은 것입니다. 보통 12시를 지나서 아니면 12시 또 바깥이 나가게 되면은 한창 그 사람들이 들볶는 것입니다. 왜서 그렇겠습니까? 더워서.
1: 네, 더워서.
0: 그러면 이 여름철에 그 저녁에 잠을 잘 자지 못하니까 낮에 당연히 맥이 없겠죠. 그리고 여름철에 할지라도 이 사람의 연령대에 따라서 아, 나는 젊다. 아, 나는 나이가 많다. 아, 나는 80 넘었다. 다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는 여름이 여름처럼 느껴지겠지만 누구한테는 여름이 여름처럼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름철인데 난 여전히 옷을 두껍게 입고 있다. 여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 특히 노인분들이 저녁에는 자지 못하고 낮에는 맥이 없다. 근데 젊은 분들은 저녁에도 잘 자고 낮에는 맥살이 난다. 왜 그렇겠습니까?

0: 되다 보니까 기혈의 흐름이 느리고, 그리고 피의 그 신선한 정도가 떨어지고, 또 특히 내쉬다 보니까 여기저기, 오늘은 여기 아프고, 내일은 저기 아프고, 위도 불편하고, 간도 나쁘고, 단백질량도 깨지고, 관절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이 여름철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더우니까 못 자는 것이다. 그러면 더우니까 못 자니까 하나는 집안의 환경을 조금 선선하게. 많은 분들이 특히 그 집안에다 에어컨이랑 그, 하, 그 안장해 놓고서 전기세 때문에 아끼면서 더운 여름철에도 계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집안에서도 더워서 땀이 난다. 숨이 차다. 혈압이 올라간다. 잠을 잘 자지 못하겠다. 이럴 때는 에어컨을 지금 안 켜고 언제 켜겠습니까? 에어컨을 아끼지 말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모순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여름철인데 우리 여기가 더운 거하고 우리 북방 동북 지역이가 더운 거하고 남방 광주 지역이가 더운 거하고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여기는 30도라도 너무 덥지만은 그곳에는 40도도 가나게 정상일 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치료를 하는데 땀을 거두는 치료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땀에 대한 치료가 심장에 대한 치료인 것입니다. 그리고 땀이 난 데서 이 땀이 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체온 조절이지 않습니까? 더우니까 당연히 이 땀으로서 몸에 열을 식혀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이 더우니까 당연히 창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기 우리가 그 여름에 땀이 나는 것 하나는 환경을 선선히 하자. 더운 것이 주악의 원인이 되니까 더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낮추는 것. 근데 그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아, 탄 음식 위주로서 아니면 냉면이거나 아니면 그 차고 맥주거나 아니면 항상 에어컨.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과한 데서 병이 생긴다. 항상 차가운 환경에 항상 찬 음식만 선택하게 되면 결국 위도 그이 점점 약해지면서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적당 함이가 이내 몸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오늘 좋은세상 프로에서는 연길시 명주중이진료소의 김명주 중이와 함께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무더운 계절이라고 무분별하게 차가운 음식을 찾거나 또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등 몸에 무리를 주는 행동은 삼가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여름 양생 방식을 실천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동네 골목을 누비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골목 그늘진 곳에 쪽걸상을 펴고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곤 하셨는데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저는 어른들은 만나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귓가에는 친구들이 내일 다시 만나자고 건네는 작별 인사와 함께 할머니들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뒷말은 내일 다시 이어서 합세 하는 말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도 아직 할 말인 마주보고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지만 각자 집으로 돌아서는 순간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곧바로 각자 자기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다른 이웃을 붙잡고 무언가 속삭이듯 말씀하시던 모습 말입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앞에서는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주고받는 이것이 바로 뒷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이 뒷말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큰 행사를 함께 준비하던 중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들 괜찮다, 내 의견을 따르자라며 마무리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맡은 업무에서 작은 실수를 낸 적이 있는데 정식 회의 자리에서는 다들 별일 아니다 라며 넘어갔지만 복도와 뒷자리에서는 그 실수를 두고 한동안 뒷말이 무성했고 그 뒷말이 돌고 돌아 다시 제 귀에 들어왔을 때의 그 착잡한 기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뒷말을 이으며

따뜻한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뒷마을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이상 습근평 종속의 중요한 연설이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리강 총리가 나미비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정설상 부총리가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주왕의 재반 포치와 관철을 전력 추진하고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7월 9일 12시경 복권성 천주 진강시의 한 신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대한 인원 사상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공조항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려 복권성 천주 진강시의 한 신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대한 인원 사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인원 구조 수색과 사후 위로 등 업무를 잘하고 조속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며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해 이래 국내에서 수차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각지 각 관련 부문은 교훈을 깊이 섭취하고 발전과 안전을 더 잘 총괄하며 시시각각 안전생산이라는 이 끈을 놓지 말고 각 부류의 위험부담과 우환을 깊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생산의 조치관철을 흥더 지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응급관리부는 실무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복근성은 역량을 조직해 부상자 치료와 현장 처리 등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재반 업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습근평 총석이가 국가과학기술 장조대회, 량원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산 중요한 연설은 9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이 이룩한 중대한 성과를 충분히 공증하고 과학기술 발전이 직면한 새로운 정세를 깊이 분석했으며 책임감과 긴박감, 사명감을 한층 더 증강하고 15차 5기는 전망계획식이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조항의 재반포치의 관찰을 전력으로 투르질 것과 관련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광범위한 과학기술자들은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신시대 과학기술 사업을 잘할 때 대해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고 비했습니다. 한편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단호히 관찰 실시하며 과학기술 업무를 잘할 결심과 자신감을 한층 더 증강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목표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며 착실하게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탱하고 견인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 18차 대회 이후 당주왕은 과학기술 혁신을 현대화 건설에 돌출한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총사진을 체계적으로 그렸으며 혁신 구동 발전 전략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면 심화했으며 과학기술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오도록 추진했다고 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벌 과학기술 참여자, 공헌자로부터 개척자, 인솔자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혁신력이 가장 빠른 국가 중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2025년도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획득자이며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의 진립천 원사는 국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해 줄곧 잘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상이 우리 팀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전반 국가 리튬 베트로 업종에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너무 큰 고무로 됩니다. 과학연구를 하자면 반드시 찬밥 신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과감히 곤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전력 수요 국가로 되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전기화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2025년도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획득자이며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제14연구소의 분독 연구원사는

0: 상을 받아 너무 영광스럽고 격동된다면서 이상은 모든 과학기술자들에게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 노력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혁신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나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명은 인류의 생산 생활 방식과 세계 발전 구도를 크게 개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요구에 적응해 더욱 유력한 조치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하고 최선을 다해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좌의 지반 포치를 잘 관철해야 합니다. 국가 과학기술 진보상 획득자 대표이며 중국 지질과학원 연구원인 려공전은 총서기의 중요한 요술은 신시대 과학기술자들이 짊어져야 할 사명과 책임을 깊이 느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한 요술을 곤란을 극복하고 난제를 돌파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해 다음 단계 우리는 기술을 활용해 일선의 실제 문제들을 착실하게 잘 해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국가의 편다리고 경조입니다. 나는 중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원대한 이상을 세우고 세계 지식의 최고 경지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방향을 따라 노력하면서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더 많은 독창적인 성과를 낼 것입니다. 국가 자연과학상 획득자 대표이며 중국과학원 대련 황물리연구소 연구원인 장도는 우리 중국의 과학기술은 이미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일부 취약한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 국가 경제 발전과 인류의 문명 진보에 우리 자신의 힘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7월 9일 오후 국무원 리강 총리가 북경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나미비아 네툰보 난디 은다이트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습근평 주석이 대통령여서와 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와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할 것과 관련해 새로운 전략적 계획을 세워 관계가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정용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량원 원사대회 제2차 전원회의가 9일 오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문 부총리인 정설상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신시대 과학기술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킨 근본 원인은 습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의 방향을 잡고 키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 습권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과학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우위를 깊이 리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좌의 제반 포치의 관철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다그쳐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기초 연구를 강화하여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토대를 다지고 중대하고도 독창적이며 돌파적인 과학기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형 거국 체제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보장하고 네 가지를 지향한 전략 방향을 견지하며 핵심 기술 공략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융합 발전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의 활력과 동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 공급과 산업 수요의 견인을 강조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발전을 일체화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과학연구를 강화하고 과학연구 패러다임의 변혁을 이끌며 과학발전과 기술 돌파를 다그쳐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당좌는 원사대호 건설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량은 원사는 인민의 마음속에서 높은 명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사 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원사 선발의 질을 높이며 원사를 위해 잘 봉사하고 관리하여 원사들의 역할을 더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량원 원사들이 앞장서 과학자 정신을 발행하고 과학 연구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며 당과 인민의 총책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의에서 정설창 부총리 등은 진가경 과학상, 진가경 청년 과학상,

0: 공화 공정 과학기술상 등 수상자 대표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정종래, 모유화, 왕지진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공무원이 일전에 15차 5개년 전망계획 탄소 정점 도달 목표 행동방안을 인수해 발부했습니다. 행동방안은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전략의 견인 역할을 발휘해 에너지 안전과 경제사회 발전을 더 잘 통합적으로 보장하고 산업의 친환경화와 저탄소화를 깊이 있게 추진해 석탄과 석유 소비의 정점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친환경 생산과 생활 방식을 빠르게 형성함으로써 더 많은 친환경 경제 성장점을 육성하고 고품질 발전에 친환경 바탕을 두텁게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행동 방안은 에너지 구조 조정의 최적화를 다그치고 산업의 친환경화와 저탄소화를 추진하며 중점 분야의 친환경 저탄소로의 전환 심화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배치하고 선간 전력 상호 지원, 석탄 소비 청정 에너지 대체, 주요 산업의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정점 도달, 저탄소화, 제로 탄소의 열 공급과 냉각, 그리고 친환경 조명, 제로 탄소 운송 회랑 건설,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기초 능력 향상 등 주요 사업을 배치했습니다.
0: 최근 중공정 판공청과 공원 판공청이 홍수 방지 가뭄 대처 작업을 전력으로 잘할 때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고 홍수 방지 가뭄 대처, 긴급 구조, 재해 복구 등 기반 작업에 전력을 다하도록 배치했습니다. 통지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 단위들이 당장의 결정과 습금형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 요구를 깊이 있게 관찰하여 홍수와 가뭄 재배의 극단성과 복잡성을 깊이 인식하고 홍수 방지, 가뭄 대응, 강력한 태풍 방지에 기반하여 최저선 사고와 극한 사고를 확고히 세우고 정치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확고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고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의 주체적 책임, 업종 부문의 감독 관리 책임을 확고히 하며 관련 기업과 사업 단위의 주요 책임자의 홍수 방지와
1: 에서 개최됐습니다.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자 중국 빈곤 감소 이론과 실천의 계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50여 개 국가의 120여 명 외국 정당 지도자와 부분적 중국 주재 사절, 싱크탱크 학자와 매체 대표 등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외국 귀빈들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의 강력한 영도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침 아래 중국은 절대적 빈곤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며 이는 인류 문명 행정에서 리정표적 의의를 가지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빈곤은 결코 개변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중국은 발전도상 국가들이 학습하고 답습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0: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가 7월 9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생산량과 판매량, 수출량이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743만 8천 대, 판매량은 744만 6천 대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와 7.3% 증가했습니다. 특히 6월 한달 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신차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신차 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수출 부문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509만 8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5.3% 증가했습니다.
1: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광서 귀황시에 폭우가 내리면서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북구 귀성가도 판사처 당사위원회 현서송학교 당 총지부는 홍수 경보에 신속히 호응했고 당원 선봉대는 곧바로 집결해 갇힌 주민들을 전력으로 이송하면서 확고한 안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7월 7일 오후 7시 30분 울강 귀황 수문소의 홍수 수위는 46.88m에 달해 경계 수위를 5.68m 초과했습니다. 강북구 귀성가도 판사처 당사위원회는 다른 가도에서 지원한 당원 간부와 자원봉사자들을 합쳐 80명에 가까운 대호를 신속히 편성하고 고립된 주민들이 대피소로 전환됐습니다. 당원 선봉대는 숨도 돌릴 새 없이

0: 생필품과 의료용품을 날랐습니다.
1: 광고민에서 여러 요인이 OPEC플러스의 증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 국기구 OPEC스는 최근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7개 OPEC플러스 주요 산유국이 8월에도 하루 평균 18.8만 배럴의 원유 증설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5달 연속으로 생산 할당량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오픽플러스의 이번 증설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4월과 5월의 월간 증가률은 각각 하루 평균 20.6만 배럴입니다. 5월 1일 아랍연합 주장국이 OPEC과 OPEC플러스에서 탈퇴한 후 증산 참여국은 7개 국으로 줄어들었고 월간 증가률은 하루 평균 18.8만 배럴로 조정되었으며 6월부터 8월까지 이 리듬을 유지합니다. 또한 미국, 브라질 등 비오픽 산유국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일 평균 생산량 증가량은 약 115만 배럴로 예상됩니다. 시장 반응을 보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란 전쟁 기간 배럴당 약 119달러의 최고점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란 배경에서 OPEC플러스는 점진적인 증산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시장 신호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기본 면모 변화, 지정학적 상황 완화, 그리고 내부 분열 균형 등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수요 면에서 회복 속도가 공급 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원인으로 시장은 공급 부족에서 잠재적인 과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제조 부진과 정지유 재고 축적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기구가 최근 발표한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는 2026년 전 세계 석유 1일 평균 수요가 전년 대비 약 11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하루 평균 약 500만 배럴의 과잉 규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추진은 이미 실물 원유 시장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는 최근 8월 선적된 아랍 경질 원유의 아시아 공시 가격을 배럴당 11달러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 기준 가격보다 1.5달러 할인된 금액입니다.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6월과 7월에 아시아 가격을 연속적으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을 공식 대폭 인하한 것은 산유국들 간의 아시아 구매자 쟁탈전이 치열함을 반영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대폭적인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가격은 여전히 즉각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현물 공급보다 높습니다. 공급 회복과 수요 약세의 이중 압박 속에서 주요 산유국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여건 외에도 유가 추세는 지정학적 충돌 방향으로의 변동에 직면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량의 각서 체결 후 유로 기구가 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지정학적 위험 부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호르무즈 협의 항해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며 해만 지역의 안전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일 이란에 대한 미군의 공격이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종기적으로 볼 때 해만 지역의 수출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OPEC플러스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부진하여 공급 과잉 압력이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가의 중심은 수요와 공급의 기초에 더 많이 의존할 전망입니다. 노르웨이 리스타드 에너지 회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여전히 단계적으로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지만 중기 공급 완화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OPEC플러스 생산 능력의 지속적인 방출과 수요 증가의 부진으로 인해 유가 상승 여지가 제한되고 지정학적 위험 부담 프리미엄도 더욱 사라질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유가의 지속적인 파동을 초래하는 지정학적인 위험 부담과 공급 수요의 결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

0: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1: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선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절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내몽골에서 12억 5천만 원 이상을 투입하여 양로 봉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월드컵이 중국 제조를 떠날 수 없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부 근원지가에서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여파 선생님의 멋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 실현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비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막스주의 자체 발전의 수요입니다. 막스주의는 개방 발전하는 이론 체계로 실천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시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막스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켜야 하고 과학적 세계관과 방법을 운용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는 반드시 중국의 현실에 입각해야 하고 끊임없이 중국의 질문, 인민의 질문, 시대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안위성 소강촌의 개혁 이야기가 이를 충분히 설명해줍니다. 2016년 4월 25일 안위성 봉양현 소의 의지

0: GSM에서 대출에 의해 생산하던 소광촌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더는 굶지 않기 위해서, 더는 밥을 빌어먹지 않기 위해 1978년 11월 24일 저녁 이 초가집에서 소광촌의 18명 농민이 고아를 부탁하는 심정으로 토지도급 행사 계약에 붉은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1: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집집마다 토지를 나누어주면 당신들도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마음 놓고 생산해 양곡을 수확하면 우선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은 나라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0: 엄경창, 그해 소강촌 생산대 부대장이었고 계약서는 바로 그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는 계약서의 그 비장한 구절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집집마다 밭을 나눈 후 가구마다 호주들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만약 일이 성사된다면 집집마다 전년 공출비를 상납하고 더는 돈이나 양곡을 달라고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고, 성사되지 못하면 우리 간부들은 감옥에 가고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원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18살 성인이 될 때까지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엄경창은 토지 도급 방법이 소강 사람들의 생활을 개변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 농촌 경제 개혁의 서막을 열어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토지 도급을 실행한 후 첫해 한목으로 하는 세계 산업 융합 발전의 새로운 혁신의 길로 나아가면서 현대 향촌 산업 발전의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한편 2만 1320무에 달하는 촌 집체 토지 소유권과 1만 3700무에 달하는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 확인과 증서 발급을 전면 완수하고 토지 이전과 대규모 고표준 농토 건설을 질서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광촌은 집체 경제 수익 1300만 원을 실현하고 촌민 인구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3만 3천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 농촌 개혁의 주요 발원지로서 소광촌은 지금 한창 신시대 향촌 진흥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2: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종고 제3부 그는 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4: 我是你为我亮起我走过长长的一年四季我总是想着你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내몽골에서 12억 5천만 원 이상을 투입하여 양로 봉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내몽골 자치구 재정청은 12억 5천만 원 이상을 투입하여 양로 봉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제도 체계를 신속히 완비하며 양로 봉사 자금의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양로 봉사 계획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재정청은 정밀하게 힘을 발휘해 양로 봉사 능력 향상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 20개 현, 향, 촌 3급 양로 봉사 네트워크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량질의 양로 봉사 자원이 기층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복권 공익금 1억 100만 원을 배정해 전 자치구 보편적 양로기구 신축과 확근, 시설 개조를 지원하고 공공 양로기구 능력 향상과 장비 구매, 소방시설 개조를 지원하며 양

0: 동시에 양로봉사 기술 인재에 대한 경력 기재를 강화하고 양로간호원의 일회성 입사보조금 정책을 제정하며 학력 수준에 따라 일회성 입사보조금을 지급하여 양로봉사 인재를 유치하고 양로봉사 인재 대우를 안정시켰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재정청은 자금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재정 지출은 반드시 성과를 묻고 성과가 없거나 저조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양로봉사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성과평가, 중간 성과관측,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예산 배정과 정책 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 모든 양로자금이 핵심 분야와 절실히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 측면에서 개별 로인과 가구에 지급하는 로인 복지 보조금을 민생과 농가에 혜택을 주는 카드 플랫폼에 포함시켜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자금이 직접 전달되고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하고 편리하도록 보장했습니다. 동시에 양로봉사 자금이 배분과 하달, 사용 상황에
1: 월드컵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면 경기장에서는 축구공 쟁탈이 치열하지만 경기 뒤에는 중국 기술과 중국 산업이 뒷받침하면서 함께 활기와 창의성이 가득한 축구 축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칩이 탑재된 경기용 축구공부터 심판을 보조하는 영상 기술, 수백만 명의 축구팬 수송을 뒷받침하는 중국 열차에 이르기까지 이 중국팀은 미국 소비자 뉴스와 상업 채널로부터 월드컵 공급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고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럼 월드컵이 중국 제조를 떠날 수 없는 원인과 이 현상이 글로벌 산업 경쟁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공식 경기공인 트리온다는 신식 접합 구조를 채택하고 움직임 감지 센서 칩을 내장했습니다. 이 스마트 축구공의 내피는 중국 강소성에서 생산되고 완제품은 광동성에서 완성됩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반칙 여부와 같은 세부 사항은 판정의 핵심 근거가 필요하고 또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도 과학기술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중 영상 보조 판정 기술과 선수의 신체 부위 오프사이드 여부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가시화 시스템 모두 중국 기업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심판이 경기장 가장자리로 달려가 영상을 보고 판정을 내릴 때 바라보는 그 모니터 역시 중국산입니다. 대회 기간 메이코 각 개최 도시에서 수송된 축구팬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지 해발과 기후에 맞추어 중국 기업이 맞춤 제작한 경전철 열차가 이들을 수송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대회 수요를 맞추기 위해 메이코는 지난해 열차를 긴급 추가 구매했고 중국 기업은 단 1년 만에 열차 제작 납품, 시운영까지 전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같은 중국 속도는 경기장 최정상급 공격수의 빠른 돌파에 버금갑니다. 참가 팀이 확대된 월드컵에는 수백만 점의 대회 용품, 수십만 개의 경기장 시설은 물론 조명, 디스플레이 통신, 안보 전력, 물류 등 완전한 지원 기피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방 매체들은 예전에 중국 제조가 월드컵에 진출하는 원동력을 원가 경쟁력으로만 평가했지만 지금은 날로 많은 국제기관이 중국 제조의 우세가 변화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제조의 경쟁력은 저비용에서 비례자들은 원자재 핵심 부품, 자동화 설비는 물론 연구개발 설계와 물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경쟁력의 검증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단순한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혁신 능력, 시스템 통합 능력, 해외 납품 능력, 글로벌 방사 능력을 겨루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설계부터 생산 제조, 물류 운송부터 현장 설치, 디지털 운영과 유지 관리부터 긴급 보장까지 각 단계는 기업이 글로벌 자원을 통합하고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기업들이 월드컵 등 대형 대회에 참여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승격되고 있습니다. 경기용 공, 기념품 등 최종 제품의 생산에서 스마트 장비, 디지털 기술, 녹색 에너지, 철도 교통 등 종합 방안을 제공하고 경기 보장, 경기장 건설 및 스마트 운영에 참여하기까지 중국 기업의 역할은 산업체인 지원자에서 시스템 방안 제공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라

0: 라는 창을 통해 사람들은 단순한 축구 축제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경쟁의 새로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새라운드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배경에서 미래 기업 경쟁의 핵심은 혁신 기술과 시스템 해결 방안,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의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급 대형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원인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바로 편성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흰색 도화지를 주고 아무거나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뭘 그리실 건가요? 네, 생각보다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고민도 될 거고요. 원래 시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네, 7월이자 한 해의 또 다른 절반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아직은 조금 막막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만의 멋진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프닝 곡은요. Something in Common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 PD의 FM 데이트. 네,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또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대하고 있고요. 네, 재미있는 주제에 맞는 다양한 경험담이나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제캠 위챗, 네, 또 조일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다양한 참여 기대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재밌는 주제는 바로

나만의 여름 휴가 계획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바로 저희 또 문자 참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또 계획하고 있거나 주위에서 또 재밌는 계획하고 있다면 네, 문자 참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의 주제, 네, 나만의 여름 휴가 계획, 이런 주제고요. 자, 여기 첫 번째, 네, 계획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에 부모님 모시고 장가계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네,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뭐, 사실, 혼자서 떠나는 여행, 그리고 뭐, 친구랑 떠나는 여행, 연인끼리 떠나는 여행도 당연히 좋겠지만요. 네, 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랑 함께 다녀오는 여행도 또 다른 그런 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또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계획은 친구 결혼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해에서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아마 친한 또 사이니까 네, 이렇게 초대를 보고 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미리 생각만 해도 대신 기분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자리에 꼭 참여해서 빛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겁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의 여름 휴가 계획은요, 한달 동안 살 열심히 빼고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여름 휴가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피서지가, 네,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또, 여름 하면 생각나는, 네, 곳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멋있게 또 수영도 하고, 네, 또 하려면, 당연히, 아, 뭔가 보여지는, 네, 또 패션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괜히 신경 쓰이게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파이팅 하시고요. 또, 열심히, 네, 원하시는 목표에, 네,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네, 오늘 또, 보내주신 참여 문자와 함께하는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여름에 무더운 또, 이 계절에 네, 다양한 계획 세우시고 또 여름철에는 휴가를 가장 많이 다녀오는 또 계절이기 때문에 네, 의미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새겨드려야 될 말들인데요. 가장 높은 경지는 침묵, 가장 귀한 재산은 평화, 가장 훌륭한 품성은 신뢰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강한 능력은 인내이며 가장 깊은 지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말이 많을 때, 가장 버려야 할 태도는 불평,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과시, 가장 얕은 지식은 자만, 가장 나쁜 버릇은 충동이라고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알아두면 우리 생활 속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을까라고 자신을 탓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진로가 재능보다 중요합니다. 똑같은 볼펜이지만 메모지에 쓰면 낙서가 되고 일기장에 쓰면 일기가 되며 원고지에 쓰면 대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런 곡절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바람 불지 않은 인생은 누구에게나 없습니다. 누구나 바람 맞으며 걸어가는 법인데요. 그 중에 누군가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누군가는 울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람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입니다.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칭찬이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칭찬 한마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힘드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칭찬을 하려면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네, 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머니나 이 가족들한테 칭찬을 하려면 왠지 쑥스러워지고 조금 그런 데가 있는데요. 오늘부터라도 칭찬을 더 많이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내 가족부터 칭찬하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뭔가 더 공허함만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면 행복한 일상이 내 삶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욕심을 부리기에 앞서 먼저 나는 그래도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키워야겠습니다.

오늘도 청소나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긍정적인 면, 밝은 면,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느끼길 바라는데요. 먼 길은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쌓이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런 글은 혼자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글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시간대면 늘 여러분들께 엔돌핀이 돈든 그런 글귀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

행복한 하루, 감사를 할 줄 아는 하루, 그런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송소나였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수 없습니다. 쉴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네, 들으실 첫 곡입니다. 리상길 가수의 고백.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구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르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네,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빗속의 거리.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자욱히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네, 그래도 엄마 옆에서 울기보다 저렇게 조용히 자기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이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몇 정거장 지나도록 그 아이를 물끄러움이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난 지금 무척 마음이 아파요. 응?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담당 제10국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0국이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격려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그강 동지, 류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제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그강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으므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2개 100년의 분토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있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토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기필코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동네 골목을 누비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골목 그늘진 곳에 쪽걸상을 펴고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곤 하셨는데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저는 어른들은 만나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어 지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귓가에는 친구들이 내일 다시 만나자고 건네는 작별 인사와 함께 할머니들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뒷말은 내일 다시 이어서 합세 하는 말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도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사실이 어린 저에게는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뒷말입니다. 하고 있는 이야기의 뒤를 잇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뒷말에는 또 정면으로가 아니라 뒤에서 불평조로 하는 말 또는 뒷공론으로 이러쿵저러쿵 시비조로 하는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유독 기억에 남는 풍경이 있습니다. 골목 대장이셨던 옆집 할머니와 앞집 아주머니 사이에 미묘한 냉기가 감돌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두 분은 마주보고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지만 각자 집으로 돌아서는 순간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곧바로 각자 자기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다른 이웃을 붙잡고 무언가 속삭이듯 말씀하시던 모습 말입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앞에서는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주고받는 이것이 바로 뒷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이 뒷말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큰 행사를 함께 준비하던 중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들 괜찮다, 내 의견을 따르자라며 마무리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맡은 업무에서 작은 실수를 낸 적이 있는데 정식 회의 자리에서는 다들 별일 아니다 라며 넘어갔지만 복도와 뒷자리에서는 그 실수를 두고 한동안 뒷말이 무성했고 그 뒷말이 돌고 돌아 다시 제 귀에 들어왔을 때의 그 착잡한 기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뒷말을 이으며 따뜻한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뒷말을 주고받는 좋지 못한 모습,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는 엘니뇨 때문일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국가기상부는 일전에 적도 중동태평양이 이미 5월에 엘니뇨 상태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강한 엘니뇨 사건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남방은 여러 차례 폭우가 내렸는데, 이것은 엘니뇨의 영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할까요? 네, 비교적 긴 시간 적도로 볼 때, 전 세계의 빠른 온난화와 엘니뇨의 발전으로 인해 대기의 수분 함량이 증가했고, 이는 우리나라 홍수기

호구 사건 발생의 기후 배경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국가기상부 수석예보원 전려연은 앞서 현재 적도 중동태평양의 해양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5월에 엘니뇨 상태에 접어들어 열대대기가 해양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강화에 유리하고 남방 강수량이 증가해 수증기 조건을 창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강수 과정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엘니뇨는 하나의 배경 조건을 제공할 뿐 실제 날씨와 기후 특성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초강력 엘니뇨가 나타난 2016년을 예로 들면 그해 5월 우리나라 장강과 이남 지역은 강수량이 비교적 많았고 남방 지역에서는 올해와 유사한 강수 과정이 7차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016년 5월 경진기 강수량이 전반적으로 비교적 적었습니다. 앞서 1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전 세계 고온을 초래했다는 등의 관련 주제가 주목을 받았는데 엘니뇨 사건이 고온을 초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전려연은 엘니뇨의 발생은 특정 지역 해온의 광범위한 온난화를 동반하고 거대한 열이 바다에서 대기로 방출되면서 우리 생활 환경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온난화가 지구 온난화와 겹치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이는 고온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며 심지어 더 일찍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엘니뇨의 온난화 효과는 종종 지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흔히 이듬해의 정점에 달합니다. 예하면 2015년에 초강력 엘니뇨 현상이 발생한 후전 세계 평균 기온의 역사적 기록은 2016년에 깨졌습니다. 이 추가 노화되면 어떤 신호가 있는지, 중장년층은 어떻게 뼈를 단련해야 하는지 아래 의사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척추 노화의 5가지 신호입니다. 해군 군의대학 제2부속병원 짚습니다. 저림은 피부 감각이 감퇴되는 것인데 발을 담글 때 두 다리의 냉혈함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둔감함은 손발이 잘 움직이지 않고 물건을 쥐면 쉽게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입니다. 북경대학 인민병원 척추외과 조임이사 류혜영은 규칙적인 부하 운동을 지속하면 골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빠르게 걷기, 태극권, 팔금단, 한 다리로 서는 것은 모두 권장되는 안전한 운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고 매주 최소 5일 유지하면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허리를 굽히거나 발가락을 만지는 등 큰 굽힘과 스트레칭 동작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연습해야 뼈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에 자주 나타나는 배탈,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네, 기온이 올라가면서 민물가재, 생염, 무침 등 여름철 음식이 식탁 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급성 위장염, 식중독 등도 발병률이 높은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은 식인성 질병의 발병률이 높은 계절이므로 식품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병이 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사실 식품 매개 질병을 말하는데 이는 병원성 요인이 있는 음식이나 음용수의 섭취로 인해 발생합니다. 식중독은 비교적 흔한 식인성 질병입니다. 전문가는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아 세균 등 미생물의 번식 속도가 빨라져 음식이 쉽게 부패하고 변질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여름철 식인성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름에는 다음 몇 가지 음식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조리거나 무친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대부분 직접 섭취하며 일반 마지막으로 크림 케이크와 신선한 우유류 제품입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 북경우이병원 소화센터 부임의사 라효아는 크림 케이크의 성분은 주로 달걀, 우유, 물, 설탕인데 이몇 가지 성분은 세균의 완벽한 배양기이므로 여름에 크림 케이크를 제때 먹지 않고 너무 오래 보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7월 8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우리 시를 방문해 양로사업과 양로산업발전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양로봉사사업에 관한 습근병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연변의 위치 특점, 자원 첨부와 비교 우세에 발붙이고 다원화, 고품질적인 양로 수요에 초점을 맞춰 독특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량질의 상품 공급을 풍부히 해 연변을 사람들이 선망하는 건강 양생의 복지, 휴양의 성지로 힘써 구축함으로써 더욱 많은 로인 군체가 연변에 와 품격 있는 생활을 안락하게 누리고 행복한 로년을 즐기도록 흡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일 경심 양로원에서 선호하여 재활구역 활동실을 둘러보고 입주 규모, 비용 구성, 일상 운영 등 상황을 상세히 묻고 나서 양로원이 지능형 감시 설비를 보급한 데 대해 긍정을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간 양로기구는 양로봉사 체계의 중요한 보충으로서 대중의 다양화되고 다층차적인 양로 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능화 봉사 수준을 가일층 제고하고 양로봉사에서 지능 설비의 보조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하며 실시간 데이터에 의탁해 간호 방안을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잠재적 우환을 미리 발견하고 제때에 알려줌으로써 가족이 진정으로 시름 놓고 따뜻함을 느끼며 안심하게 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안전우환을 상시화로 조사 정돈해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을 철저히 방치해 로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학가도 문화사회구역 상감식 사회구역 양로봉사센터는 주간 돌봄 식사 도우미 및 목욕 도우미, 재활 간호 등이 일체화된 의료 양로 결합형 양로봉사센터입니다. 호가복은 센터의 각 구역을 둘러보고 시설 배치, 간호봉사 표준, 식단 영양 배합 등 상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주간 위탁 관리, 단기 위탁 양로 재활 물리 치료 등 봉사를 잘하는 토대 위에 의료 보조, 간호, 가정의 시설 및 운영 준비 등 상황을 상세히 로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앞당기고 다그치는 것을 견제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서둘러 완성해 대상이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병원의 전체 이전 사업을 동시에 잘 틀어쥐어 량질의 의료 자원과 양로 봉사의 빈틈없는 연결을 추동해야 하며 양로 더

0: 더하기 의류, 양로 더하기 문화관광 등 새 업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로인들의 심신 특징에 적합한 건강양생 상품과 의뢰조 대상을 더욱 많이 개발하여 단일 양로로부터 의료와 양로융합의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연변 휴양원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계획, 공사 기간 배치 등 상황을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동시 추진 방식으로 전 단계 중요한 업무 처리를 서두르고 막힌 곳과 어려운 점을 제때에 소통시키며 사회 자본의 유치에 힘을 쏟아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변 사회복리원 제3분원, 연결시 사회복리원을 찾아 거주 환경, 식사 조건, 부대 시설을 살펴보고 침상 공급, 인원 입주, 일상 돌봄 등 상황에 대해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수곤란 인원은 처치가 특수하고 형편이 어려운 바 그들을 섬세히 보살피는 것은 민생보장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생생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밀화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일상 돌봄, 식사 및 일상생활, 건강관리 등 봉사를 세분화하고 보완해 편안하고 쾌적하며 따뜻하고 조화로운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특수곤란 인원들이 적절한 안치 및 정성어린 돌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의 협동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들의 양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고 귀속감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의 거주적합 지수를 안정적으로 제고하며 인구 유입을 효과적으로 흡인하는 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각 현 시와 각 관련 부문은 연변에서의 휴양 대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견인으로 삼고 현지의 자원 첨부에 립각해 특색 우세를 깊이 발굴해야 하며 상품 공급을 가일층 풍부히 하고 봉사지를 제고해 양로와 의료, 문화관광, 체육 등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주거형 건강양생 산업을 현역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외 교류를 추진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하며 문화관광 건강양생 선도기업, 유명 양로봉사기구 및 의료건강집단과 고빈도로 접목해 연변이 구역, 자원, 정책 등 면에서의 독특한 우세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일련의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서둘러 추진해 주거형 건강양생 산업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소비 시나리오를 풍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비서, 삼림, 온천, 중의약, 민속 등 량질의 자원에 의탁해 풍경구와 명소, 의료기구, 변경마을 등이 양로기구와 협력하도록 추동하고 일련의 비서 건강양생, 중의약 건강양생, 향촌 건강양생, 온천 건강양생 등 업태 상품을 개발해 주거형 건강양생 브랜드의 식별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선전과 고객 유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종점 관광객 원천지를 정밀하게 겨냥하고 현지의 로인 관련 단체 및 대형 여행사와의 연결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삼림 건강양생, 민속체험형 관광 등 우수 로선을 정밀하게 추천해 더욱 많은 로인 군체가 연변에 모여 연변을 마음껏 유람하고 연변에서 즐겁게 거주하도록 흡인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원길보,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 조직 속 관련 부문 및 시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육 사업에 제따라 7월 6일 시당위 부속이며 시장인 김봉은 정확한 정적관 수립 실무와 책임으로 고품질 발전의 답안지를 써내려가야를 주제로 정부계통 당원 간부들에게 전문 당수업을 강의했습니다. 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가 정확한 정적관 수립 및 실천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론술을 발표해 새 로정에서 당원 간부들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준칙을 마련해줬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난관을 돌파하고 질적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으며 개혁과 발전, 안정을 위한 과업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확한 정조권을 수립 및 실천하는 중대한 의의와 현실적 절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의 복지를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로 삼아 네 가지 기층 진입 사업 방법을 깊이 실천하며 민심을 듣고 민정을 살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고품질 발전을 통해 고품질 생활을 창조하고 현대화 건설 성과가 더 공평하게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리념을 기준으로 고품질 발전 요구를 척도로 삼아 발전과 안전, 발전과 환경보호, 발전과 민생의 관계를 잘 조율해 경제의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성장량을 함께 실현해야 합니다. 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정조권으로 발전 실천을 이끌어야 합니다. 공업 강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식품, 담배, 장비 제조 등 우세 산업의 산업 사슬을 연장하고 승격하며 신에너지와 신소재, 전자정보, 생물세포 등 신흥 산업을 중심으로 중대 대상을 추진해 미래 발전의 주도권을 선점해야 합니다. 또 인공지능과 생명과학, 수소에너지, 에너지 저장 등 미래 산업을 적극 배치해 현대산업 체계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인민중심 발전 사상을 실천해 해마다 중점 민생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취업 우선 정책을 세밀하게 시행하며 대학 졸업생과 농민공, 제대군인, 도시 취약계층 등 중점 군체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서부지역 의무교육 확대와 질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현역 의료 공동체 건설을 심화하며 전민을 포괄하고 도시 농촌을 아우르는 다층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교육과 의료, 양로, 주택 등 군중들이 절실히 반하는 분야에 재정을 더욱 집중해 정부의 절약으로 인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민의 도시를 인민이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시 리념을 견지해 연결 녹화 미화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고 유원지와 소형 공원 건설, 도시 갱신, 낡은 소구역 개조, 기존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막힌 도로 연결, 오염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관광하기 좋은 현대화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함께 추진하고 금융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민생 보장과 사회 안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새시대 풍교 경험을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갈등 분쟁의 다원적 해결 기제를 보완하고 각종 위법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안전생산 책임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고표준 농경지 건설을 다그쳐 경작지 보호와 식량 안전의 최저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최적화하며 엄격한 기조를 견지해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으며 부패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체계를 일체화해 추진해야 합니다. 주황파랑 규정과 실시세칙 정신을 엄격히 관철하고 사풍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으며 당성, 당풍, 당규를 교육을 심화해 당원 간부들이 경외심을 갖고 최저선을 지키도록 이끌어 실무 성과로 전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답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2: 2026년 철도 여름철 운수가 7월 1일부터 시작돼 8월 31일까지 모두 62일간 이어집니다. 여름철 운수 기간 여객 집중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광과 친지 방문 등 다양한 수요를 보증하기 위해 연결 참호단은 여러 편의 여객 열차를 临시 증편 운행합니다. 증편 열차는 장백산과 연결, 도문, 장춘, 심양, 할빈, 북경 등 주요 방향을 운행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연결 서역에서는 할빈서와 장춘 방면의 동력 분산식 열차를 여러 편 증편 운행하며 장춘과 도문북을 오가는 일반 열차도 임시 증편됩니다. 연결 참호단은 또 가격의 안내 표지와 자원봉사 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실과 승하차 동선을 최적화해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운수가 끝나면 모든 임시 증편 열차는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결 참호단 여객 운수 마케팅과 공정사 최교의 소개에 의하면 여름철 운수 기간에는 하루 한 차례 운행도 조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열차 운행 시간과 잔여 좌석은 여객 수요와 선로 운행 상황 등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됩니다. 림시 증편 열차의 구체적인 운행편과 시간은 중국철도
3: 요를 느낍니다.
4: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2: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활짝 피어난 꽃의 향기를 타고 흥겨운 노래가락의 절주에 몸을 싣고 6월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동년의 열암에서 꿈을 키워가는 6월, 눈부신 동년의 태양 아래 몸과 마음을 키워가는 6월입니다. 동년의 꿈으로 연결해가는 환락의 계절, 우리는 즐거운 우리들의 명절 6.1국제 아동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6.1국제 아동절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친구들 6.1국제 아동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어서 6.1국제 아동절을 쓰게 되었는지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6.1국제 아동절의 유래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해마다 6월 1일은 6.1국제 아동절 전 세계 어린이들의 명절입니다. 1942년 6월 독일 체스코 리리츠촌의 16살 이상의 남성 국민 140여 명과 전부의 영아를 총살하고 부녀와 90여 명의 아동들을 수용소에 가두어 두었고요. 처내 집, 건물들을 전부 불살려 버렸다고 합니다. 조용하던 마을은 이렇게 독일 파쇼에 의해 회멸되었고요. 리디츠촌과 파심초 락천에서 죽은 전 세계의 아동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1949년 11월 국제민주불연회가 모스크바에서 리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각 나라의 대표들은 분노에 차서 제국주의 분자들과 각 나라 반동파들이 아동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 죄행을 폭로함으로써 세계 각국 아동들의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였습니다. 아동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의에서는 매년의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1년 4월 4일을 중국 아동절로 정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국제민주불연회표에서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의 아동절을 폐지하고 6.1국제 아동절로 통일을 하였고, 1949년 12월에 6.1국제 아동절로 원래의 4월 4일 아동절을 대신한다고 선포했답니다. 네, 올해는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친구들께 다시 한번 명절 축하드립니다. 우리들의 꽃명절 노래 부르자 노래 듣고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갈까요?

0: 그래, 노래 재미나게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궁금증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서 흑백의 인종 차이가 날까요? 사람의 피부색을 나타내는 데는 네 가지 물질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즉, 멜라닌, 산화, 그리고 환원된 헤모글로빈, 카로틴, 멜라노이드 등이 있는데요. 피부색은 피부에 흐르는 혈액의 빨간색에 카로틴의 노란색, 멜라닌의 검은색이 보내어져서 결정이 됩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멜라닌인데요. 이 멜라닌은 대개 페놀 분자가 농축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이나 피부의 멜라닌은 티로신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흰색, 노란색, 갈색, 빨간색, 검은색 피부는 모두 이 멜라닌의 양과 멜라닌 입자의 차이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멜라닌은 이 사이트라는 장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멜라노사이트의 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종족에서 똑같습니다. 종족마다 다른 것은 이 멜라닌 농도 차이뿐인데요. 그리고 태양빛에 그을렸을 때거나 흑인의 경우 멜라닌이 집중돼서 층을 이루게 됩니다. 네, 때문에 피부색이 차이가 나는 거겠지요. 친구들, 만일 사람의 손톱을 깎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길수 있을까요? 손톱과 머리카락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깎아버려도 감각이 없고 아프지도 않잖아요. 손톱과 머리카락을 깎아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자랄 수 있을까요? 손톱과 머리카락을 깎아버리지 않고 또 신경이 없고 혈관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라내도 아픔도 느껴지지 않고 피도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자라나긴 하나 오래된 것은 자꾸만 빠지게 되겠지요. 네, 우리 친구들 엄마가 아무리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해놓아도 얼마 안 지나면 방바닥에 또 머리카락이 널려있곤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루에 60에서 100대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또다시 빠진 만큼 새로 난다는 증거입니다. 머리카락은 하루 0.4mm씩 자라고 있는데요. 여자의 머리카락이 남자의 머리카락보다 더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은 피부의 일부가 변한 것입니다. 손톱이나 발톱은 하루에 0.1mm쯤 자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손톱과 발톱이 자라면 자꾸만 자를 때의 경우이고, 또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훨씬 더 느리게 된답니다. 친구들, 파리는 자꾸만 발을 비벼대고 있는데요. 혹시 발이 아파서일까요? 혹시 파리를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파리는 어디에 앉아 있으면 쉴새 없이 발을 비벼대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행동은 파리의 후각기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파리의 생활 습성 때문에 파리의 온몸은 세균으로 더럽혀 있는데요. 파리가 발을 비벼대는 것은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리는 코가 없지만 후각기관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파리의 머리 위에는 작은 촉각이 있는데 거기에는 3600개의 후각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후각세포 하나에 몇백 개의 감각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파리의 촉각에 자극을 주면 재빨리 신경전자 임플러스로 변화를 시켜주는데요. 대뇌의 그 부동한 임플러스 신호에 근거하여 물체의 성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리의 다리에는 보드라운 털이 빽빽이 나 있는데, 이런 털에도 냄새를 맡기는 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파리는 물체에 내려앉은 다음 다리에 있는 보드라운 털로 물체의 성질을 신속히 판단을 한답니다. 파리의 다리에 있는 털에는 먹이와 같은 물질이 쉽게 들어붙어 있는데요. 무게가 증가되면 날기 힘들기 때문에 파리는 발을 자주 비벼대서 발에 묻은 이 물질을 털어내게 된답니다. 그래야만 냄새를 더잘 맡고 또 날아다니기도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파리의 몸에는 세균이 아주 많이 묻어 있는데 적어도 60여 가지 세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체내에는 이보다 더 많은 병균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는 왜 이러한 세균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일까요? 파리는 세균의 감염을 방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파리는 7에서 11초 사이에 음식의 영양 성분을 체내로 몽땅 흡수해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자마자 배설물을 체외로 배출해내기 때문에 세균의 체내에서 번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번식 능력이 아주 강한 세균을 만나면 파리는 항균 작용이 있는 단백질을 분비해서 이러한 세균을 소멸해 버립니다. 측정에 의하면 이러한 단백질은 농도가 0.01%만 되어도 여러 정도의 병균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살균력은 페니실린보다 몇백 배나 더 강한데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리는 쓰레기를 먹어도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네, 올해의 6.1 국제아동절도 소중한 추억의 한순간으로 남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6.1 국제아동절이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하루였겠지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항상 남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는 착하고 바른 마음씨로 자신의 교정에 사랑의 꽃을 더욱 아름답게 피워가길 바랄게요. 아쉽지만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Candy, candy, 꽃 candy, 무슨 꽃 candy.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평안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연기를 건설합시다.

0: 是处长。
1: 오늘 AI 로해설해드리는뉴스추적시간에는월드컵이중국제도를떠날수없는원인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 2026년미국카나다멕시코월드컵토너먼트가한창진행중입니다중국남자축구국가대표팀이이번대회에진출하지못했지만세계선진적인제품과기술방안으로구성된일명중국팀이월드컵무대에서눈부신활약을펼치고있습니다다른관점으로살펴보면경기장에서는축구공쟁탈이치열하지만경기뒤에는중국기술과중국산업이뒷받침하면서함께활기와창의성이가득한축구축제를완성하고있습니다지능형 CD 탑재된경기용축구공부터심판을보조하는영상기술수백만명의축구팬수송을뒷받침하는중국열차에이르기까지이중국팀은미국소비자뉴스와상업채널로부터월드컵공급망에서빼놓을수없는핵심고리로평가받았습니다그럼월드컵이중국제조를떠날수없는원인과이현상이글로벌산업경쟁에어떤새로운변화를반영하고있는지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미국카나다멕시코월드컵공식경기공인트리온단은신식접합구조를채택하고움직임감지센서칩을내장했습니다이스마트축구공의내핀은중국강소성에서생산되고완제품은광동성에서완성됩니다월드컵경기에서반칙여부와같은세부사항은판정의핵심근거가필요하고또논란을가라앉히기위해서도과학기술수단이필요합니다그중영상보조판정기술과선수의신체부위오프사이드여부를정밀하게시뮬레이션하는가시화시스템모두중국기업의기술없이는불가능합니다심판이경기장가장자리로달려가영상을보고판정을내릴때바라보는그모니터역시중국산입니다대회기간매입고각개최도시에서수송된축구팬이100만명을넘었습니다와연결되어있습니다뉴욕타임스는월드컵관련제품들의여정은모두중국공장에서시작된다고묘사했습니다월드컵은축구축제인동시에글로벌공급망능력을시험하는무대이기도합니다최근몇년간 LED 디스플레이조명시스템전력공급배전설비에너지저장장치안전검사장비통신설비등다방면에중국제조제품들이국제대형스포츠대회에잇따라투입되고있습니다초기에는기념품생산에그쳤던중국제조가지금은첨단기술해결방안까지제공하면서대형대회에참여하는깊이가날로더해지고있습니다서방매체들은예전에중국제조가월드컵에진출하는원동력을원가경쟁력으로만평가했지만지금은날로많은국제기관이중국제조의우세가변화하고있다고인정합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중국제조의경쟁력은저비용에서비롯된것이아니라산업클러스터와완전한공급망사슬에있다고밝혔습니다단하나의축구공을만들기위해서는인조가죽고무원사인쇄금형포장등여러산업의뒷받침이필요합니다또한한장의 LED 디스플레이에는칩전자부품정밀제조소프트웨어제어등분야별수백곳의협력업체가연관됩니다월드컵시장경쟁에뛰어드는주체는단순한단일상품이아니라완전한산업사슬그자체입니다최근일부국제브랜드는공급망다원화를추진하며노동밀집형제조단계를동남아등지로이전하고미국과유럽은제조업회기를내세우고있습니다하지만업계관계자들은원자재핵심부품자동화설비는물론연구개발설계와물류시스템에이르기까지중국공급망의종합경쟁력은쉽게흔들릴수없다고지적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다국적기업들이공급망배치를재조정하고있지만중국의성숙한제조체계를완전히대체하기어렵다고지적했습니다그이유는단순한생산원가가아니라산업체인인재자원기반시설납품능력등복합적인요소에있습니다이러한배경속에서중국이월드컵에참여하는방식은꾸준히승격되고있습니다최종제품에서장비기술해결방안스마트디스플레이에서친환경에너지디지털관리에서대회보장까지다양해지고있습니다중국기업들은상품만만드는것이아니라대회운영전과정을함께만들어가고있습니다국제올림픽위원회는대형국제스포츠대회가디지털화지능화친환경화기술의적용을촉진하는중요한플랫폼으로자리잡고있다고지적한적이있습니다기업입장에서월드컵공급망에진입할수있었던것

0: 것은 글로벌 경쟁력의 검증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단순한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혁신 능력, 시스템 통합 능력, 해외 납품 능력, 글로벌 방사 능력을 겨루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설계부터 생산 제조, 물류 운송부터 현장 설치, 디지털 운영과 유지 관리부터 긴급 보장까지 각 단계는 기업이 글로벌 자원을 통합하고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 기업들이 월드컵 등 대형 대회에 참여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승격되고 있습니다. 경기용 공, 기념품 등 최종 제품의 생산에서 스마트 장비, 디지털 기술, 녹색 에너지.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졸광입니다. 한낮에 찌는 듯한 햇볕,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그리고 어느새 익숙해진 에어컨 바람과 차가운 음료수. 더운 여름을 버텨내기 위한 내 익숙한 일상들이지만 막상 우리의 몸은 식욕 부진, 불면, 설사 등 불편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네, 무더위와 습기가 뒤섞인 여름은 우리 인체 기혈과 장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절인데요. 어떻게 해야 무리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길시 명주 중이 진료소의 네, 김명주 중이와 함께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길시 명주중이진료소의 네, 김명주 네,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네,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야 할지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름철 양생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예. 확실히 여름입니다.
0: 네.
3: 우리 인생에도 여름이 있겠지만은
0: 네.
3: 우리 그 현재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무더운 여름날.
0: 네.
3: 우리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현재 그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3: 특히 그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비교적 많은 비례를 차지하고 또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 중에서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긴 하루를 어떻게 누구랑 보낼까?
0: 네.
3: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아주 많은 분들이 특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0: 네.
3: 여기에서 우리가 비롯되는 심리 건강 문제.
0: 네.
3: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 온나라 가도 누구하고 그 말할 사람 없다.
0: 네.
3: 누구 하나 뭐 문자 하나 아니면 전화해준 사람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건강이랄 때는
0: 그렇죠.
3: 또면 우리가 그 마음도 그만큼 가볍고 활발해져야 되는데
0: 네.
3: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는 마음은 활발할 수가 없다고 이해하는 사람. 또 우리가 그 이 여름철이라서 심리 건강과 이 더운 날씨하고 좀 비례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0: 네.
3: 내가 바깥이 날씨가 좋은데 집안에 있기보다는 바깥에서 활동한 시간을 더 가지는 것이가 우리 건강에는 더 좋지 않겠는가.
0: 네.
3: 그리고 우리 중장적인 초점은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0: 네.
3: 더울 때는 더운 계절에 맞게끔 이 모든 그 일상관리를 같이 변화를 해주는 것.
0: 네.
3: 예, 그럼 우리가 더운 날 보게 되면은 이 여름에는 잘 흐르는 물처럼 물도 여름 얼마나 잘 흐릅니까?
0: 네.
3: 그러니까 물이 잘 흐르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지 말자.
0: 네.
3: 집안에만 난 온종일 개피는 습관이 있다.
0: 네.
3: 봄이든 여름이든 가리든 겨울이든 간에 별로 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0: 네.
3: 여름철만큼은 가만히 있기보다는

0: 가만히 있지 말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더 가지는 자체가 우리 건강에는 더 좋지 않겠는가.
1: 네.
0: 그리고 지금 보시려면은 이 60% 되는 이상분들이 근심사항이야. 바로 그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지금 많이 보이게 되는 뭐 혈압, 혈지, 혈당. 매일마다 뭐 혈압이 얼만가.
1: 네.
0: 수첩이 적어가며.
1: 네.
0: 하루에 몇 번씩 체크하는 사람. 신경성 고혈압. 얼마나 많습니까?
1: 네.
0: 혈압만 체크합니까?
1: 네.
0: 또 그 혈당도 혈당. 역시 체크하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체중을 체크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숫자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중에서
1: 네.
0: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고 오히려 그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네.
0: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좋은데 적당히 알아두기.
1: 네.
0: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평균 생활 지출에서 건강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 비례가 점점 그 많아지고 있는 상황.
1: 네.
0: 옛날에는 우리가 뭐 밥 먹기가 바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지금은 약 먹기가 바쁘다. 이런 말 떨어지지 않게끔 평시부터 맞는 선택과 노력을 할까? 하나는 그 여름이면 여름이라는 계절에 맞게 그 나이 그 생활과 음식 생활 운동을 달리하고
1: 네.
0: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체질에 알맞은 건강법으로서 질량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여름에는 먹는 것도 가을하고는 좀 다르게 겨울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운동도 좋겠지만은 여름만큼은 더우니까 조금 운동을 어느 정도는 적당히 하는 것도 우리 건강 관리는 더 좋지 않겠는가?
1: 네.
0: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계절에 따라서 뭐 신체 검사를 하는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어느 장기 위주로서 신체 검사를 조금 더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심장.
1: 아, 심장.
0: 예.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중이중약을 적당히 이용해서 몸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 네.
0: 이 정신과 감정, 심리 건강의 문제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간단히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은 운동을 하는데 매일마다 나가서 걸는데 웃으면서 걸는 습관 아니면 내가 걸길 걸는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생각이 많다거나
1: 네.
0: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그 이렇게 그 다른 일에 신경 쓴다거나
1: 네.
0: 그러지 말고 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서 뭐 운동하는 습관도 한 개 바꿈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이 병들고 지들어지는 원인을 중약조로 본다면은 주약에는 세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1: 네.
0: 이 하나는 음식이다. 그리고 둘째는 질병상.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지금 그 뇌과병원 찾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그 분들은 이 우울증약을 처방받는 것입니다.
1: 아,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이 그 우울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화가 많다거나 표시 자기 감정과 감정의 기복이 좀 과하다거나 이것도 하나의 그 우리 건강을 그 건강에 영향 주는 사항으로 생각되고 또 우리가 다른 가지는 그 과로입니다.
1: 네, 과로.
0: 나는 체질이 약한데 운동을 과하게 한다. 아니면 나는 건강한데 운동량이 너무 없다.
1: 네.
0: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인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특히 지금은 여름철이니까 어떤 분들은 그 혈압만 높은 것이 아니라 심률도 빠른 것입니다.
1: 네.
0: 아, 심률이가 나는 85 이상이다, 104다. 내가 심률이 빠른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좋겠습니까?
1: 네.
0: 그리고 모든 것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나한테 그 알맞는 것이 중요하다.
1: 네.
0: 우리가 음식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첫째는 내가 무슨 음식이 좋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누구한테 좋대서 꼭 나한테 좋다고는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주 많은 건강과 관련된 정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속에서 나만의 건강법만 내가 찾을까? 그 제일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 네.
0: 나의 체질이가 과연 열이 많은 체질인가? 나는 더운 데서 불편한가? 나는 좀 시원한 것이 더 편한가?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 할 때는 우리가 그 열 많은 음식을 많이 선택할 때는 독이 되는 것이고
1: 네.
0: 그리고 열이 많은 사람이가 시원한 음식을 자주 선택한다 할 때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속이 냉하지 않습니까?
1: 네.
0: 아, 위가 차갑다. 아니 나는 여름이라 할지라도 그 겨울철 등산복에서 아니면 그 두꺼운 옷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1: 네.
0: 이렇게 추워하는 분들이가 항상 그 찬 음식을 선호한다 할 때는 독이 되는 것이고 추워하는 분들이가 더운 음식을 항상 가까이 한다 할 때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건강을 볼 때 우리 건강에 대한 때는 단순하게 뭐 좋은 보약이거나 보험품도 우리가 필수겠지만은 결국 그 아껴 쓰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1: 네.
0: 위를 아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0: 음식이라 할지라도 적당히 선택하는 것.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핸드폰에서 지금 혐처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아껴서 아무리 흥미진진한 그 내용이라 할지라도 핸드폰과 항상 거리두는 생각을 하기. 그리고 좋을수록 우리가 그 항상 거리두는 습관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기 우리가 그 건강이랄 때는 뭐 건강할 때 몸을 아껴 쓰는 것. 그리고 몸을 아껴 쓰는 것도 일종 최선이고, 마치 우리가 그 가늘게 흐르는 물이 오래오래 잘 흐르듯이 좋은 건강에 알맞은 생활 습관은 약이 될 것이고, 또 불량한 생활 습관은 독이 되면서 건강의 질이 쉽게 깨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우리가 그 여름에 알맞은 건강법이 그 중점이 있다면 결국 하나는 아껴 쓰는 것이다. 그리고 더울지라도 위를 아껴서 찬 것을 시원한 것을 우리가 항상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그 챙겨 드시기.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중요적으로 볼 때는 병은 어떤 데서 생긴다 했습니까? 병은 과한 데서 생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여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의학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 냄새가 젊든 아니면 냄새가 많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여름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그좀 이따가 그 활용으로 왕창하는데, 제가 보시는 분이가 냄새가 얼마겠습니까? 93세. 저희 환자분 중에서는 제일 그 냄새가 많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93세 되는 남성 노인분한테 여름이 몇 개나 더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름이랄 때는, 작년과 같은 여름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는 70이다, 80이다 넘어서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여름이란 이 계절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겨울철에 뭐 어떤 분들은 몸이 추우면은 더 심해지는 사람. 추우면은 몸이 상태가 더 나빠질 때 여름이란 동계절 중에서 우리가 열심히 치료하기. 여름을 우리가 단순하게 뭐, 덥다, 지겹다, 맥살이 없다, 아니면 밥맛이 없다, 잠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믿기만 우리가 그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물이 잘 흐르니까. 또 우리 인체 내에서 물은 무엇입니까? 결국 혈액이지 않습니까? 혈액은 빨간 물이다. 물이 자연계 물이 잘 흐르는 이 시기에 내 몸에서의 혈액도 빨간 물도 잘 흐르게끔 내가 뭔가를 해줄 것이 없는가? 예, 하기에 저는 이 여름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타이밍, 치료를 우리가 그 열심히 할수 있는 특히 그 심장과 연관된 치료를 열심히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타이밍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1: 네, 그래요. 방금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심장에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는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말일까요?
0: 우리 그 중의학적인 그 건강을 챙기는 길에서 그 초점은 흐름을 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레 뭐 발맞춰라. 예,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응원해 줄때잘 하자. 아니면 우리 그 부부 생활 중에서도 있을 때 잘해라.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가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더울 때는 우리 인체에서 제일 활발한 장기. 특히 우리 그 어떤 분들은 몸이 항상 그 차갑지 않습니까? 손발도 차다. 그리고 하복부도 나는 항상 냉랭하다. 그리고 위도 차가워서 항상 나는 따뜻한 물만 마신다. 이런 분들 할 때는 이 더운 여름철을 잘그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이 여름철에 할때이 몸이 차가운 분들은 항상 찬 음식이나 추운 환경이 싫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 평시 생활 중에서 나는 날씨가 흐리면은 관절이 아파난다. 왜서 그렇겠습니까? 몸에 습이 많으니까. 그럼 나는 날씨가 더우면은 항상 나는 그 진정을 못하겠다. 땀이 비 오듯 많이 흐른다. 아니면 심장이 갑갑하고 혈압이 오르고 잠을 전혀 못 자겠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몸에 그 열을 제일 많이 관직하고 있는 장기가 바로 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계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봄은 따사하다. 여름은 덥다.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축축하다. 그러면 봄인데 따가우면 봄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름인데 서늘하면 여름이겠습니까? 겨울인데 따사하면 겨울이겠습니까? 겨울이라서 겨울인 것이 아니라 우리 중학적으로 볼 때는 주하게 덥기 때문에 여름인 것이고 춥기 때문에 겨울인 것입니다. 네, 하기에 우리가 그 사계절이 특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체질도 역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이 중에서는 항상 음양이다, 어행이다, 그 좀 알아도 듣지 못할 이런 명사들 많이 그 들을 것이 아닙니까?
1: 네.
0: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어행.
1: 네.
0: 그 목이라는 나무 목자인 것입니다.
1: 네.
0: 이 목이라는 것은 뭔가 밑으로부터 우러 올라오는 현상이네. 그리고 우리 중에서 볼 때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목에 비유하고 내당 단계 중에서 간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사계절에서는 1년의 시작인 그 봄을 간하고 용화시키고 목하고 용화시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현상이 거의 비슷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간이거나 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1: 네.
0: 현상이 거의 비슷한 특히 그 에너지가 제일 넘쳐 흐르는
1: 네.
0: 아니면 1년 중에서 제일 더운
1: 네.
0: 아니면 하루 중에서 제일 더운 낮이거나
1: 네.
0: 아니면 그 인생에서 말하면 젊은 사람 얼마나 활기찬 여름이라는 그 계절과 상응합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서 제일 더운 이 여름철을 내당 단계 중에서는 제일 활발한 누구도 간이 움직이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1: 네.
0: 콩팥이가 그 흐르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유독 심장만큼은 우리가 혈압계를 통해서
1: 네.
0: 심류를 체크할 수 있고
1: 네.
0: 또 내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잠을 잘 자지 못했을 때 아니면 그 뭔가 그 좀 심정이 불편할 때
1: 네.
0: 우리가 내 심장이 두근닥 거리는 소리만큼은 내가 느낄 수 있다. 그 느낌을 아는 것이가 동력이 없이 양기 활발 상태가 그 확실하지 않고서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가 그 여름에 더우니까 내장 단계 중에서 제일 활발한 심장에 대한 중시를 돌린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금방 그 이 더울 때 더운 환경 가게 되면은 아니면 탐탐한 공간에 가게 되면은 그 항상 불편한 분들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러면 왜서 그렇겠습니까? 심장에 열이 남아돌아서.
1: 어.
0: 그리고 또 우리 평시생활 중에서 어떤 분들은 얼굴 보면은 얼굴이 그 자꾸 울기가 오르거나
1: 네.
0: 얼굴이 빨갛거나 아니면 어느 부위가 그 염증이 와서 빨간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럼 우리가 색상에서도 자연계에 보이는 모든 만물에는 자기만이 독특한 색상을 가지고 있다. 빨간색은 심장과 융환되겠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심장이 좋다고 빨간색 나는 도마도.
1: 네.
0: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까?
1: 네.
0: 아니면 빨간색 나는 오미자.
1: 네.
0: 빨간색 나는 님지. 모든 것이 다 이 현상과 연관을 시켜서 치료하는 것도 중약적 그 특점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1: 네, 그래요. 여름철이면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게 되지만 네, 어떤 분들은 흠뻑 젖은 듯이 땀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예. 결국 이유는 간단합니다.
1: 네.
0: 그 하나는 덥기 때문에.
1: 네.
0: 그러면 이제 제가 여름이니까 심장에 대한 중시를 돌리자. 아니면 우리가 그 자동차를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은 여름철에 그 발동기에 대한 보행을 좀 더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1: 네.
0: 우리가 그 자동차도 뭐 화재가 나는 것
1: 네.
0: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여름철에 원래 덥다 발동기랑 부담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여름철에 더우니까 많은 분들이 뭘 사용합니까? 에어컨
1: 네.
0: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에어컨 켜는 것도 역시 발동기에 대한 고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1: 네.
0: 이런 상태에서 과부하된 상태에서 접촉소가 발생했다. 그러면 화재가 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땀이랄 때는 왜 나는가? 결국 더워서 나는 것입니다.
1: 네.
0: 언제가 그 제가 그 이 어디 가서 스피를 누워하고 있는데 그 더우니까 저도 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땀이 난 데서 땀을 거두는 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가?
1: 네.
0: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내가 땀이 난다, 내가 햇빛이 있으니까.
1: 네.
0: 그러면 내가 그 약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냥 선선한 지하에 아니면 선선한 환경에 내가 그 자리만 바꿔줘도 환경만 바꿔줘도 이 땀을 거두는 데는 결국 약이 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면 우리가 땀이 왜서 나는가? 하나는 더워서 난다. 그럼 우리가 중요적으로 그 땀이라는 현상을 놓고 볼 때 중에서 땀을 이해할 때는 첫째, 양이 음에 가해지면 땀이랬습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양이란 것은 일종 에너지, 활발한 에너지. 활발한 에너지를 우리가 간단히 들어마디하면 열이거나 화거나 불로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열이나 화나 불이나 무슨 뜻도 있습니까? 열은 가볍기 때문에 항상 우로 올리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 음이랄 때는 이 읍, 그 음혈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혈액은 뭐가 있습니까? 무게가 있다. 중력이 있다.
1: 네.
0: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여름철이니까 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라지 상태, 맥살이 안 나는 상태.
1: 네.
0: 특히 언제? 지금은 오후 2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년 중에서 제일 맥살이 안 날 때가 바로 여름철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시간인 것입니다.
1: 그렇죠.
0: 예, 네. 내가

0: 도우니까 어떻습니까? 땀이라는 자체가 몸에는 기혈이 수급한 데가 위로 바깥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그 리론에서 놓고 봐도 여름에는 땀이 많고 겨울에는 소변이 잦다. 그리고 우리가 낮에는 사람들이 뭐 출근하고 활동하고 바깥에 나와서 이 일보고
1: 네.
0: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활동량이 많습니까?
1: 그렇죠.
0: 이 낮에는 1년 중에서 여름에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비교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이 열이 난다 그리고 이 움켜지기랄 때는 피가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녁에 잘 자지 못한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저녁에 자는 과정을 통해서 몸에 피가 깔아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잘 자지 못하니까 피가 깔아지 못하고 피가 깔아지 못하니까 이 다리의 맥이 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 하기에 우리가 그이그 땀이랄 때는 마치 가마에 불을 지피는데 가마에 물을 불로 끓이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수증기가 김이 날 것이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 내가 불이 약하고 가마에 물이 많게 되면은 이 기미가 늦게 날 것이고 불길이 센데 가만히 물이 적게 되면은 기미가 수증기가 빨리 날 것이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조금만 더워도 땀이 난다. 왜 그렇겠습니까? 속이 여름하는데 잠을 잘 자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비늘이 상태라든가 위가 나빠서 평시에 그 음식이랑 흡수가 좀그 약하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이 현상이가 불길은 센데 물이 적은
1: 네.
0: 이 현상에 비교되면서 땀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땀은 심장의 액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땀을 많이 흘리면 심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0: 예. 그 우리 평시에 많은 분들은 뭐 설사할만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1: 네.
0: 설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맥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우리는 보이는 그 형태를 가진 그 변만
1: 네.
0: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 같이 뺑소니 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땀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상입니다. 땀이라는 것은 물이니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우리가 땀이랄 때는 피부 고층에서는 땀이고 피부 안에서는 결국 혈액에 속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중에서 볼 때는 혈액은 누가 거느리고 주요하게 그 용도를 하고 있는가?
1: 네.
0: 결국 심장인 것입니다.
1: 네.
0: 심장에서 혈맥을 주관한다.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그 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기도 역시 빠지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심장은 여름이다.
1: 네.
0: 땀이 왜 나는가? 여름에 더워서 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땀을 통해서 기가 빠지는데 이 기가 어디서 위주로 나오겠습니까? 심장의 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여름철이면 또 몸매를 드러내는, 네, 예쁜 옷을 입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네,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무작정 단식을 하거나 단일한 음식을 먹으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이어트 할 때는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까?
0: 예, 이렇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든 아니면 그러니까 그이 생활에서든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그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
0: 아니까 어디에 놀러 가는데 아니면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문을 두드렸다. 근데 주인이 없다.
1: 네.
0: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결국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1: 그렇죠.
0: 근데 내가 문을 두드렸는데 아주 약하게 두드렸다. 근데 주인이 있으니까 약한 노크 소리에도 인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하는데 언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가? 바로
1: 네.
0: 지금 이 시점인 것입니다.
1: 네.
0: 우리가 그 다이어트, 왜서 다이어트 하겠습니까? 싫으니까.
1: 네.
0: 왜서 다이어트 하겠습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뭐가 유행입니까? 나는 몸에 습이 많다. 해 가서 이빨 자국이 있다. 나는 항상 피곤하다. 맥살 나지 않는다.
1: 네.
0: 머리도 무겁고 몸도 무겁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자꾸 지나갔다. 자꾸 매일마다 그 체중을 체크하는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스다.
1: 그렇죠.
0: 예,
1: 네.
0: 그러니까 이 여름철에 다이어트 하는 것이가 때는 잘 만났네. 근데 때를 잘 만났는데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특히 지금 많은 그 여성분들이 여름철이라서 뭐 오이도 많고 도마도 많고 채소도 많다. 그러니까 주식 먹지 않고 오이다 도마도다. 그럼 우리 그 여러 가지 체질 중에서 어떤 체질에는 그 평시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체질이 있습니다.
1: 네.
0: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난다 할때 결국 어디가 약해서 심장.

0: 땀이 약해서 자꾸 땀이 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중에서 그 사당체들 중에서 심장이 약한 소민, 그리고 심장 앞에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네. 우리가 위치상에서도 아니면 조직 해부학적으로도 아주 가까운데 심장이 약하면 폐가 튼튼할 리 있겠습니까? 폐가 약한 대화민.
1: 네.
0: 우리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 음식을 열심히 많이 먹는데 시리지 않습니다.
1: 네.
0: 왜서 시리지 않겠습니까? 심장에 열이 많아서. 심장이 열이 많다 보니까 지방 자체가 몸에서 이 다 연소돼서 겨버려서 가라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장이 약한 소민이거나 폐가 약한 겨민들이 시려지기 쉬운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다이어트 하는데 이 뼈 자체가 네. 굵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런 분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다이어트 한다 할지라도 성적이 잘 아물아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다이어트 하더라도 건강하게 하자.
1: 네.
0: 어떤 분들은 나는 주식을 먹지 않는다.
1: 네.
0: 어깨니를 굶는다. 당연히 굶는 데는 손수겠죠. 네. 먹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몸에 살은 까지는지 몰라도 맥이 나지 않고 피부의 탄성이 떨어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할 때는 이 생리주기가 그 이상해지거나 생리량이 줄어들거나 과하게 많아지는 여러 가지 불량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이어트라는 육체적인 몸의 그 관리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민족기능 향상에도 같이 주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하는데 그 초점이 이렇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 그런데
1: 네.
0: 그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하는데 이제 그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1: 네.
0: 어떤 분은 밥은 먹지 않고 오이하고 토마토만 먹는 것입니다.
1: 네.
0: 내가 오이하고 토마토만 먹어도 끼니는 애때울 수 있고 배고픔은 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0: 땀도 잘 수 있고.
1: 네.
0: 근데 관건이 무엇인가? 사상체질 중에서 심장이거나 폐가 약한 그 음성체질 분들이 몸이 시려지기 쉬운데
1: 네.
0: 심장이 약한 분들이 위가 차갑지 않겠습니까?
1: 네.
0: 위가 차가운데 오이와 토마토가 성질이 차갑습니까? 아니면 따뜻합니까?
1: 찬 음식.
0: 수분이 많으니까.
1: 그렇죠.
0: 예, 차갑지 않습니까?
1: 네.
0: 내가 차가운 위를 가진 사람이 찬 음식 위주로서 내가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다.
1: 네.
0: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은 냉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저녁에 7시 후에 늦은 시간에 배가 고파나니까 쌀쌀해나니까 또 토마토도 오이다 동원시킨다.
1: 네.
0: 그러면 저녁에 먹은 음식 우리가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먹은 음식물은 그 중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하복부로 향할 것이 아닙니까?
1: 네.
0: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대장이 낭종이거나 아니면 자궁이 혹이거나
1: 네.
0: 여러 가지 이상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오늘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여러 가지 그 건강법을 뭐 좋다는 것 먹고 좋다는 운동을 결합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나를 알다. 내 체질이가 심장이 열이 많은 소형인가 아니면 심장이 냉이 많은 아니면 심장이 약한 소음인가 아니면 폐가 약해서 지방에 대한 분해를 잘 하지 못하는 대음인가
1: 네.
0: 자기 자신을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 제 생각에는 차가운 음식으로서 자꾸 동원하지 맙시다.
1: 네.
0: 예, 그것보다는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아침마다 생강을 조금씩 그 간식처럼 먹기.
1: 네.
0: 얼마나 간단합니까?
1: 네.
0: 생강을 할 때는 성질이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1: 따뜻한
0: 맵지 않습니까?
1: 네.
0: 맵겠다. 그리고 생강을 먹을 때 조금 그 꿀에다가 이 찍어서 먹는다. 그러면 매운맛하고 단맛이 꿀이 한데 결합해 두면은 단맛으로서는 위를 붙여가지고 매운맛으로 통해서는 지방을 분해하고
1: 네.
0: 이것이 비교적 안전한 다이어트.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 오곡 주식을 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우리 오곡이랄 때는
1: 네.
0: 우리가 양식이라 할 때는 쌀이랄 때는 하나는 종자고 씨앗이다. 씨앗은 뭐가 있습니까? 장면력이 있다.
1: 네.
0: 우리가 얼거나 도마도를 다시 심게 되면 결국 썩을 것이 아닙니까?
1: 네.
0: 장면력을 너무 우리가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입살만큼은 하나는 햇빛을 통한다. 내 몸의 그 양기를 바른 에너지를 바로바로 그 신선하게 심어줄 수 있는 필요한 선택이지.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잡곡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강조라서 항상 잡곡만을 먹는다.
1: 네.
0: 입밥을 항상 거리를 두고 있다.
1: 네.
0: 잡곡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햇빛을 통합니까? 입살은 햇빛을 통하는 것입니다.
1: 네.
0: 장기를 우리가 보통 한 데는 입살만큼 평범한 선택이 없는 것이다. 평범만 하지만은 우리가 꼭 홀수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하는데 내가 건강하게 하자. 몸이 차가운 분이가 위가 차가운

0: 보니까 심장이 강하지 못한 보니까 네. 항상 자고를 움직일 동안에서 이 다이어트 한달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양적인 변화로부터 질적인 변화 그리고 몸의 그 자고운 행동이가 많이 개폐이기 때문에 자고면 어떻습니까? 한때 엉키지 않습니까? 네. 도우면 어떻습니까? 흩어지지 않습니까? 네. 평시에 그 우리가 그 열이 많은 사람 심장 열이 많은 사람이가 혈압이 높은 사람이가 술을 그 더운 성질이 술을 자꾸 드신다 때는 뭐가 막아집니까? 겨력이 빼서 흩어지니까 겨력이란 것은 모으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모으고 조정하고 남기는 일인데 네. 자꾸 요리만 사람과 더운 음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흩어지면서 요리에 땀이 나는 건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리니까 자꾸 흩어진다 주위로 네. 예, 덮이니까 하기에 저는 그 이 다이어트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귀띔하고 싶은 것은 언젠가 제가 어느 환자집에 왕진했었는데 그분이가 뭘 드시고 있겠습니까? 식초.
1: 아, 식초.
0: 식초가 뭐 혈질을 낮춘다, 피를 맑게 한다고 하면서 이 식초를 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식후 맛이 나는 음식 아니면 식후 맛이 나는 지금 그 살구. 네. 식후 맛은 내가 생각만 해도 입안에 뭐가 생깁니까? 타액. 네. 예. 타액 자체가 촉촉합니까? 아니면 마른 것입니까? 초초함은 습인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식초의 식후 맛을 빈속에 드신다 할 때 네. 아무리 혈질을 낮춘다 할지라도 빈속에 드신다 할 때 이 식후 맛을 우리가 적당히 선택해야 되면 소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아, 네. 위산이가 무슨 맛이겠습니까? 결국 식후 맛이죠. 네. 그것입니다. 네. 그것은 주하게 제가 그 외에서 기침하는가 하면 아주 평범하고 그 우리 생활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잘못된 습관이라면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그 귀띔해 주는 것입니다.
1: 네, 그래요.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고 낮에는 또 오히려 힘이 없고 졸린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상황은 네, 어떻게 하면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0: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낮이니까 해가 길지 않습니까?
1: 네.
0: 해가 기니까 하나는 늦게 잘 수 있다. 우리 겨울철이라면 해가 보통 4시 다 지면 우두구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금 여름철이니까 7시라도, 환하네?
1: 네.
0: 더우니까 늦게 자겠네? 그리고 우리가 그 잠재도 볼 때 이 북방보다는 남방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 늦은 것입니다. 예, 보통 12시를 지나서. 네. 아니면 12시에 또 바깥이 나가게 되면은 한창 그 사람들이 들볶는 것입니다. 왜서 그렇겠습니까? 더워서.
1: 네, 더워서.
0: 그러면 이 여름철에 그 잠이 저녁에 잠을 잘 자지 못하니까 낮에 당연히 맥이 없겠죠.
1: 네.
0: 그리고 여름철에 할지라도 이 사람인 연령대에 따라서 아 나는 젊다. 아 나는 나이가 많다. 아 나는 80을 넘었다. 다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1: 네.
0: 누구한테는 여름이 여름처럼 느껴지겠지만 누구한테는 여름이 여름처럼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1: 네.
0: 여름철인데 난 여전히 옷을 두껍게 입고 있다. 여름이 아닌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저는 그 특히 여행분들이 저녁에는 자지 못하고 낮에는 맥이 없다. 근데 젊은 분들은 저녁에도 잘 자고 낮에는 맥살이 난다.
1: 네.
0: 왜 그렇겠습니까? 니시다 보니까 기혈의 흐름이 느리고
1: 네.
0: 그리고 피의 그 신선한 정도가 떨어지고
1: 네.
0: 또 특히 니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오늘은 여기 아프고 내일은 저기 아프고 위도 불편하고 간도 나쁘고 담비질랑도 깨지고 관절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그 이 여름철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더우니까 못 자는 것이다. 그러면 더우니까 못 자니까 하나는 집안의 환경을 조금 선선하게 많은 분들이 특히 그 집안에다 에어컨이랑 그 안장해 놓고서 전기시 때문에 치료를 하는데 땀을 거두는 치료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땀에 대한 치료가 심장에 대한 치료인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땀이 난 데서 이 땀이 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체온 조절이지 않습니까?
1: 네.
0: 더우니까 당연히 이 땀으로서 몸의 열을 식혀야 되는 것입니다.
1: 네.
0: 집안이 더우니까 당연히 찬물을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예, 하기 우리가 그 여름에 땀이 나는 것 하나는 환경을 선선히 하자. 더운 것이 주하게 원인이 되니까
1: 네.
0: 더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낮추는 것. 근데 그 지금 많은 분들은 뭐 아 탄 음식이 들어서 아니면 냉면이거나 아니면 그 차고 맥주거나 아니면 항상 에어컨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과한 데서 병이 생긴다. 항상 차고운 환경에 항상 찬 음식만 선택해야 되면 결국 위도 그 이 점점 약해지면서 통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적당 함이가 이 내 몸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길시 명주 중의 진료소의 네, 김명주 중의와 함께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무더운 계절이라고 무분별하게 차가운 음식을 찾거나 또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등 몸에 무리를 주는 행동은 삼가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네, 여름 양생 방식을 실천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격려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극강 동지, 류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지만 일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두 개 100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있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 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소신에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도라지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산새들 노랫소리 님 소식 전하면 옥색 치마 옷고름 향기로 물젖네. 바람에 하늘하늘 님 그려 춤추는 한 송이 도라지 수줍은 도라지. 에헤 에헤요 에헤 에헤요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바람에 실어볼까 구름에 전해볼까. 도라지 그 사랑 눈물로 꽃되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윤옥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이 쓸수 없습니다. 쉴 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쿠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륵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네,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빗속의 거리.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자욱히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고 있는 아이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몇 정거장 지나도록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난 지금 무척 마음이 아파요. 응?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其实你都知道我最怕一个人听黑，你都明知道他们说的话仍然好为，我都不知道从什么时候开始想不了别人。